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뒤돌아보면 나는 언제나 겟세마네 동산까지만 갔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퍼하는 양 했지만 주님께서 골고다로 방향을 트시는 순간 나는 숨어버리고 피해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그리 살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가시는 골고다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손해보게 하시고 좀 더 양보하게 하소서. 오늘도 겟세마네에서 한 발 떼어 골고다로 가는 하루를 기대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동방현주 Follow Me 베드로의 노래 들으면서 2부 시작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촉촉한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대드립니다. 홍은정님께서 안녕하세요. 고3 딸 아침에 습하고 더운데 에어컨 청소 안 돼서 틀지도 못한다고 짜증을 그냥 왕창 낼 때도 그랬구나. 학교 앞 차에서 내릴 때 텀블러 우당탕탕탕 바닥에 떨어뜨릴 때에도 그래 이렇게 웃으며 보낸 후에 에휴 예, 출근 사무실에서 이어폰 꽂고 신데렐라 원작 얘기 듣고는 킥킥킥 실로암 들으니 기분 완전 좋아졌습니다. 고마워요 훈디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 이게 참 아니 이게 습하고 땀나고 불쾌지수 높은 날 나라고 왜 뭐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적당한 선에서 이걸 그냥 삼키고 넘어가고 또 그렇게 푸는 거죠. 샬롬 CCM 들으면서 야,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침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열면 좋잖아요. 우리는 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홍은정님 파이팅. 닉네임 나는 나야님께서 비 오는 아침 샬롬 오늘 친정엄마랑 거창 창포원에 갑니다. 비가 와서 더 멋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정엄마랑 같이 가는데 그곳이 어딘들 안 좋겠어요. 즐거운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교회에 못 가게 하셨던 울엄니 드디어 얼마 전에 세례받으셨어요. 여든 되셨는데 올해 이정순 여사님 아시죠? 많이 많이 사랑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우리 행복해요, 같이라고. 아, 모녀가 또 오늘 약간 추적추적 비 오는 약간 분위기 있는 날인데, 거창 창포원. 저는 이게 안 가봐서 어떤 곳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사진으로 검색해서 보는데, 야, 여기 너무 근사한데? 와. 막 호수도 있고요. 분수도 막 뿜어져 나오고, 산책 코스가 잘 꾸며진 창포원. 이렇게 우산, 하나의 우산으로 두 분이 같이, 아, 걸으면 굉장히 또 분위기 있고, 이런 또비 오는 날에 싸운 추억이 또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고, 사진도 멋지게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0815번으로 사랑합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인사말이에요. 사랑합니다. 4, 5학년 2박 3일 제주도로 수학여행 갑니다. 엄마 없으면 못 자는 아이라 걱정되지만 이틀 밤잘 자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오기를. 오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아이들 또쌤 모두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아, 4학년, 5학년 수학여행. 좋겠다. 4학년, 5학년 때도 이렇게 1박, 2박 이렇게 밖에서 자고 왔던 뭐 캠프나 수련회가 있었나 싶네요, 저는. 부럽습니다. 아무튼. 또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니까, 예. 즐겁게 잘 보낼 겁니다. 장재영님께서 신청하신 곡 들을게요. 유턴, 내가 어둠 속에서.

디사이플스 The Happy Song이었고요. 앞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유턴, 내가 어둠 속에서 장지영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회복님께서 샬롬 오랜만에 출첵입니다. 월요일에 생방인 줄 알고 신청곡 남겼는데 녹방이었어. 유유. 오늘 들으면 안 될까요? 라고. 아, 비 준비하시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그럼 준비할게요. 심형진, 예, 비 준비하시니. 이거 마지막 곡으로 챙겨놓고 있겠습니다. 예약. 닉네임 나무그늘님은 훈디 좋아하는 드라마 모자 무사가 끝나서 왠지 좀 허탈하네요. 인생 사는 목적이 뭐야? 라고 시인 형이 늘 물어보. 아, 요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그 식탁 밥상 앞에서 형제가 딱 마주하면서 너는 사는 목적이 뭐야? 뭐, 나는 무슨 대답을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재미있게 사려고요. 살려고요. 오늘 하루 재미있는 요소 작은 거에서라도 찾아서 재미있다고 느껴볼 겁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게 어떤 그 마인드가 굉장히 그 낙천적인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축제처럼 향유하고, 이게 너무 좋죠. 매일매일을. 사실 뭐 특별한 이벤트가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걸 만끽하고, 예, 자족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 그 때로는

이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그 감동을 받고 어떤 영감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저도 모자무사 드라마 거의 다 봤는데, 아, 이게 중반 이후에 뭐 갱년기인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임진영님께서, 우리 할인이 지금 병원 눈 수술 후에 진료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잘하고 있으니 칭찬해 주세요. 할인아 대단하다. 아, 눈 수술 안 무서웠어? 야, 이거 진짜 떨릴 텐데. 또큰 병원에서 눈 수술 대단하다. 아, 할인이 최고. 씩씩하게 진료 잘 받고 이제 회복되는 것만 남은 거야. 아, 화이팅. 하하맘님께서도 와주셨어요. 집에서의 일상이 그립습니다. 오늘이 12일째 돼가는데 친정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 생활 중 걱정했던 염증 수치는 많이 떨어졌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발견돼서 퇴원을 바라보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지쳐가는 엄마의 영혼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또 간병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새힘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하맘님께서 병원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군요. 아유, 진짜 많이 힘드시겠다. 12일째나 됐어요. 많이 지쳐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치유가 회복이 우리 어머님께 꼭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간병하는 우리 승혜님께도 새힘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얼른 어머님 쾌차하셔서 퇴원하시길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저도 함께 바랍니다. 김정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준비했고요. 그리고 러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코로나19 시절 시각장애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텅 빈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광장에서 홀로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기억합니다. 낙심한 인류를 향한 그의 노래는 진정한 희망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눈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실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위기 앞에서 이기주의로 숨는 이가 있는 반면 묵묵히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주변을 밝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블로흐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며 희망은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기독교의 희망이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피어나는 부활의 희망이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고물가와 불황, 무너진 건강과 남모를 상처 등으로 홀로 아픔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의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절망에 저항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이웃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빕니다.

제이어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에서 나눈 글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절망에 희망, 저항하는 희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의지라는 사실. 그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믿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작게라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0491번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 오랜만에 듣는데 듣고 있으니 울컥해요. 잘 듣고 있습니다. 남기셨고. 하늘소망님도 와주셨네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기쁨.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남기셨고. 하하맘님께서 오늘은 우리 둘째 딸 하랑이 12번째 생일입니다. 엄마 없이 생활하느라 매일 밤 울고 잠드는 우리 하랑이 그래도 기특하게 잘하고 학교 학원 생활 잘하는 우리 딸 하랑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라고. 아 하하맘님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죠. 병원에서 지금 입원하고 계신 엄마 곁에서, 어머님 곁에서 지금 간병하시느라 거의 2주 가까이 집을 못 가시는데, 아이 오늘 하랑이 생일이었어? 아, 하랑아, 생일 축하해. 아, 하랑이에게 임진영 님도 마침 신청해 주신 곡 같이 듣겠습니다. 히스플랜에 너는 꽃이야.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민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닉네임 회복님께서 청하셨던 곡, 예약곡이죠.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

0: 전운주가 부른 소원 오늘 첫 곡 전해드렸어요. 함께 나눈 시편 20편 4절 말씀에 아멘 하신 이윤주님 샬롬을 비롯해서 아멘 축복합니다. 하하호호님 삼남매 아빠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어제 도자기 물레 수업도 잘 다녀오셨다고 태연님 금방 인사 나눠주셨고요. 마운틴 사나님도 샬롬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이병희님 축복합니다. 이종란 추억님께서는 실내 습도가 많이 높네요. 찬양의 힘으로 힘차게 달리고 싶어요. 서혜종님도 샬롬, 블루딱따구리님, 오케이빈미나님, 이은주님도 손은 들어주셨어요. 자, 이 밖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또 전해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봉 기장이 내 한 가지 소원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전해드렸습니다. 난초님께서 사랑합니다 다섯 글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앞뒤로 보통 하트도 조금 찍어주시고 신청곡도 써주시고 하는데 사랑합니다 다섯 글자. 그런데 생각해보니 뭐 더 필요하겠어요. 프로그램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들려주신 오늘 이 첫 말씀에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로 답하려고 찬양을 준비했어요. 양아인이 부르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딱 저는 사랑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조금 경쾌하게 밝게 그리고 김대환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라는 곡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서귀포 시기님께서 오늘도 감사히 잘 듣습니다. 아비가일님 수요일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모처럼 집안일 이것저것 하고 업무일지도 정리하고 출근 준비합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네요. 이달 업무일지 정리라고 하셔서 좀 부지런히 그쵸? 수요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다섯 손가락 5월도 아 정말 너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빨리 가는 것 같은 아우 속상해 똑당해 하고 싶네요. 자 신청하신 곡도 일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곡으로 들을까 고민하다가 준비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곡이겠죠. 7488님 대구에요. 교회 경산에 다니고 있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특새를 하고 있는데 챌린지로 목사님, 장로님, 교사분 모든 부사들이 소문에 나건 챌린지 이어가고 있어요. 재밌으시겠어요. 또 특세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답니다 하셨는데 어제도 저희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전해드렸죠. 요즘 참 재미있는 챌린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 와주셨어요. 기도 제목 남겨주셨거든요. 강혜순 집사님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 부탁드려요. 이미진 집사님 대동맥 수술로 힘들어하시는데 통증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여기 중보기도 써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해 봅니다. 신청곡도 써주셨어요. 폴라리스님께서 사고 소식에 너무 슬퍼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며 소양의 기도도 남겨주셨고 맞아요.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런 안전사고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항상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제가 늘 어디 오고 가시는 길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연을 쓰실 때마다 한 마음 나누고 있는데 정말 유가족분들에게 방송으로라도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의 마음 위로의 마음 담아서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찬양 양아인의 사랑합니다. 김대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라는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서현실의 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현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김대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양아인의 사랑합니다도 제 신청곡으로 쭉 이렇게 꼬꼬무 해봤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수아가 토요일에 있을 운동회 연습 중에 넘어져서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는데 빨리 회복돼서 토요일에 신나게 달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며 은영님께서 응원곡 한 곡 추천해 주세요 하셔서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어로 곡을 찾는 단순한 사람이라 아이 조금 더 머리가 그래도 예 응원가로 준비한 곡은 달리기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 또 있잖아요. 웨이홈의 달리기 준비했어요. 우리 수아가 잘 회복돼서 씩씩하게 잘 달렸으면 좋겠어요. 1등 하면 요즘에 그 아이들 그 팔목에 도장 같은 거 찍어주나요? 요즘은 없지 않나요? 운동회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참 예전에는 진짜 운동회 때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 많이 부러웠거든요. 저는 키가 큰 편인데도 정말 저희 친정 엄마의 표현으로는 땅이 꺼질까 무서워서 살살 뛰다가 꼴찌로 들어온다고 정확하게는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다고 그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간 꾸준히 해왔던 그래서 달리기를 참 못하는데 그래도 요즘 또 달리기 열풍이 불다 보니까 좀 달려볼까 싶기도 한데 무릎 관절이 걱정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살짝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또 마음이 확 꽂혔네요. 웨이홈의 달리기 준비하고 있어요. 4508님께서는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매제가 4시간의 수술을 잘 마치고 입원 후 회복 중이라 사진을 보내줘 축복송에 전달합니다. 두 분 활짝 웃고 계시니 참 좋습니다. 아마 그 병간호 하시는 여동생분 그리고 매제 아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니까 너무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모습 보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회복 잘 되고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를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곡은 이금덕님께서 일터 YWCA 한미순 이사장님 척추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또 교회 김탁수 안수 집사님 오늘 입원하셔서 암 재검하신다고 합니다. 또 주님의 자녀가 자녀인 두 분 수술도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회복되게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또 웨이홈의 달리기 전해드렸는데 아, 운동회 이야기하니까 아 요즘 운동회 팔뚝에 도장 찍어주던데요. 우리 손주 팔뚝에 3등 도장 받았다고 자랑했어요. 천둥사님께서 은영님은 공책 선물 받으셨죠? 지니920님. 그럼요. 아유, 제가 달리기만 못했지 뭐 박 터트리기 이런 거든 잘했어요. 운동회 때가 많이 생각나네요. 자,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6067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동생 전도사님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해서 정밀검사 하러 가는데 암이 아니기를 주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주 사랑 앞에 엎드려 라이브 워십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김은영의 축복송 라이브 워십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다 와서 찬양해. 9858님께서 소중한 찬양예배 소식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찬양예배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예배 리더이신 하스테반 하용인 선교사님께서 독일에서 잠시 오셔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예배가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 꼭 시간을 내셔서 가족과 함께 많은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과 제가 느꼈던 경배와 찬양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유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소식도 전해드리고 찬양도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에베네셀 찬양과 경배, 에베네셀 하나님 마라나타님께서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셨어요. 예전에 예수전도단 사역 함께 하셨다고 사연도 써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엄지척 해드립니다. 제가 예담맘님 짤막한 사연에 온몸이 한 사방 1cm로 쪼그라들 뻔했어요. 은영님 목소리는 항상 저에게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정말 너무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은하수 구수롱님,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는데 6월 7일 주일에 전교인 참석하고요. 11팀이나 되어서 모두 열심히 연습 중인데 저희 8조. 8조 화이팅! 주 예수 내 산소망 이 곡으로 찬양대회 참여하시나 봐요. 자, 응원의 마음 담아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로 준비했어요. 저에게 힘을 주신 예담맘님 그리고 힘을 내셔야 하실 은하수 구수롱님 두 분께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아시죠? 비공개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빔 한부영 하나님의 시간 들으셨고요. 앞서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전해드렸습니다. 강수호 배우님 생일이시군요. 오, 5월에 지난번에 결혼 기념일도 있으셨다고 자축사연 보내주셨는데 또 생일도 있으시고 아주 5월은 잔치 열렸네. 좋은 날 많이 맞이하시네요. 축하 드립니다. 0601님께서는 허리 치료받고 집으로 가는 길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그만 공원 근에 앉아 흔들흔들 시원한 바람 쐬며 찬양 들으며 이 또한 너무나 감사이며 은혜입니다. 석균의 하나님의 위로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감사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김순주의 찬양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이어서 들을게요.

김순주,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김석균 하나님의 위로 오늘도 잘 참았다. 아, 이렇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찬양으로 우리 들을 수 있어서 왠지 그 유시님처럼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찬양의 가사가 마음을 두드리네요. 눈물 흘리며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김형미 길을 만드시는 분 역시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공주마마님께서 동생의 40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또 즐겁게 보내라고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곡으로는 행복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숨 쉴 수 있어서 오늘 하루가 주어져서 오늘 이러저러한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 손 꼭 붙들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의 끝에는 행복이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이가 부르는 행복, 주아랑님 오늘의 그런 행복을 또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후에 새벽 시장에 나가서 따끈한 두부 사서 시골 82세 되신 우리 엄마에게 다녀왔습니다. 아, 엉아 지난번에 언니라고 하셨었죠? 엉아 맞죠? 예. 저는 64세, 올 엉아는 82세.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소소한 행복, 삶의 감사겠죠?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이어서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그리고 한이의 행복 들으셨는데 역시 한이의 행복 찬양 가사에 다들 공감해 주셨어요. 자, 오늘 끝곡은 Yours 준비했는데요. Glory and Praise, Elevation Worship, Live Worship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나눔은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해주고 오해가 있더라도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삶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데이브 토이셋의 나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익숙한 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1934년 경북 경주 출생인 전재동 목사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후 195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재동 목사께서 한양대학교 교목으로 재직 중에 교직원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6장 3절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 이 찬송시를 쓰게 됐고 설교 중에 낭독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자는 내용의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1965년생으로 대구 신학교 종교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은 교수입니다.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캐대연의 골든으로 유명한 작곡가 겸 가수 이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균형과 관점, 인내를 잃게 된다. 야, 맞아요. 밥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인생도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면 마음이 체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서 정작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자꾸만 놓치고 사는 거죠. 하지만 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믿음도 단번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낮은 곳으로 연평한 양해 중에 찬양으로 오늘 착 문을 열었습니다. 착. 네. 오, 8837번님이요 김학만이어요 하셨는데, 제가 화곡동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김학만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던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새벽별님, 오늘은 제 시간에 출첵하나요 하시면서, 야 진짜 제 시간이죠. 완전 제 시간. 아니, 아닙니다. 그냥 끝나기 전에 들어오면 다 제 시간. 네. 찬양방송 너무 좋아요. 장군님, 장지영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안의 승리 승리. 그의 생각? 아,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준모의 주요 생각. 오늘 오뉴님 1등 하셨어요. 와. 이쁜아님 오셨고, 여와일의 비아돌로로사님. 아, 반갑습니다. 김정환님도 오셨네요. 예. 네. 오늘 쉬는 날이라 3시간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단장님의 사평놀 듣기 위해서 들어봤습니다 하시면서 오셨어요. 제 노래 오직 예수, 아 지난번부터 오직 예수를 신청하셨는데, 네 오늘 한번 듣도록 할까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님이 오늘도 반가워요 하시면서 달려오셨어요. 네. 오늘 약간 흐린 듯 또 비 오는 곳도 있나 봐요. 보니까 박옥선님이 비가 내리다 멈추다 하네요. 그러니까 비가 온 거죠 여기요. 네, 그러네요. 어디 맑은 곳도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은 전국이 비, 전국에 맑아 이런 게 아닌데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목동은 흐린데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흐림이에요. 아무튼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장윤영의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아예 제 찬양까지 이어가볼까요? 오직 예수 갑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란 오지분반에 있던, 네, 네. 여기서 이, 그, 여기서 기타 친 사람은, 네. 그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미국에서 이 음악을, 네, 음악을 녹음해서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오래전. 아니, 공연 때 이거 라이브로 또 언젠가 부를 날이 있겠죠.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 되게 가슴 뜨거워집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진짜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아, 순이님 찬양이 은혜롭다고 해주셔서 고맙고, 새벽별님도 아, 이 찬양 은혜롭나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성남님 들으셨죠? 아, 근데 제가 늦게 발견했어요. 마미님의 길. 아이고, 이거 저 이번 주 안에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진짜. 네. 네. 마미님 반갑습니다. 축복의 선물님, 청주에서 대전 출근합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환한 얼굴. 흐린 날은 환한 얼굴이라는군요. 흐린 날을 저는 묵상하는 얼굴? 아, 됐죠. 네. 죄송합니다. 청주에서 대전은 그렇게 멀진 않죠. 희망은관님이 부산은 어젯밤에 비 많이 오고 오늘은 흐린 날씨지만 오늘은 여유롭게 당향 깜짝 이 노자가 들어갔어요. 사평론인데 당향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 목사님과 함께 남편이 커피 내려 차 마시고 수요 기도에 가려고 성령을 사모한 찬양 들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나는 비록 약하나, 예, 준비해 놓을게요. 나이 들고 나약한 사람임을 대접받으며 깨달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깨달은 게 중요하죠. 예, 저는 그냥 일찍이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나약한 사람인 건 이제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예. 희아님이 감사로 하루를 열고 그 감사함으로 헬스 2시간 하고 돌아와서 아욱국 끓이고, 야, 햇감자 나박나박 썰어서 밑에 깔고 아욱국에, 갈치조림. 진짜. 아, 이 집은 완전 맛집이네. 아욱국에 갈치조림 밑에, 그냥 감자, 무도 옆에 놓치죠, 네. 물을 더 좋아하는 게 제 아내고, 그래도 난 감자가 더 좋아요, 네. 아이, 감자는 진짜 감사해, 네. 네, 무리하게 멘트했지만, 네. 지금 웃어주신 분들은 믿음이 좋거나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겠죠. 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또 오늘도 이러다가 또 끝나기 전에 일부 끝나기 전에 100명도 안 들어오면 또 막 인혁이 막 삐치고 막 아유 진짜 그러면 여러분도 귀찮잖아요. 아, 됐어. 그리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자, 아침에 나는 비록 약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쉬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네, 준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진짜 엘리야 때처럼 마지막 때입니다. 네, 마지막 때인 걸 정말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발 저희 애청자들은요, 여야나 좌우 이념에 빠지진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할 순 있지만 우리가 빠져야 될 건 말씀입니다. 이념도 또 여야도 말씀 안에서 구분하면서 네,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너무 빠지지 마세요. 우리 그냥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이 되고, 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념에 빠져버리니까 세상보다 깊지도 못하고 가벼워지고 앞뒤 못 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좌우에 빠지거나 여야에 빠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만 우리 살아갔으면 참 노력.

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이게 너무 좋지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주님 말씀은 어떻게? 이거 봐야죠. 그 날마다 말씀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에 담아야죠.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건요, 실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는 안 돼요. 은혜 받았어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몸에 배이면 툭툭툭툭 걸러지고, 네, 모아지고 하는 거죠. 올바른 게, 나 안 좋은 게 걸러지고 주님 말씀 외의 것들이 걸러지고 올바른 게 모아지고 이렇게. 아, 이 명언이다. 이런 것 좀 아멘. 좋아요. 이런 것 좀 써주세요. 걸러지고 모아지고. 아, 이거 좋다. 네, 무리한 방송. 내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입니다. 2102님도 아마 사평도 무리해서 당양로 헷갈릴 거예요. 제가 당양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네, 최정원 아나운서. 네, 참 좋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전혀. 네, 다정한 그레이스님이 식사하셨어요? 전 아직이네요. 전 매일 방송 끝나고 먹습니다, 부모님. 예. 진짜 급할 때 가끔 중간에 뭐 김밥을 먹거나, 네, 그럴 때가 있지만, 네. 이상하게 안 먹고 싶었는데 이거를 쓰니 배고파요. 오늘 옴길 병원에 갔어요. 전에 사연이 남겼는데 의사에게는 함구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아서 주님과만 나누고 혼자서 간직할래요 하셨는데, 그래요. 지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 음성, 들리는 음성을 성경에서 걸러내면 굉장히 주님관적이 됩니다. 네, 주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구분해야 될 것들이 참 있긴 해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오래오래 살다 보면 주관적인 게 꽤 굉장히, 네, 주님 안에서의 결정을, 예, 자연스럽게 하게 해주니까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아무튼 되게 쿨하시고, 네, 다정한 그레이스님, 아, 이게 비공개였네. 예, 그래도 이름을 안 썼으니까 괜찮죠. 네, 아무튼, 예, 귀한, 예, 발걸음, 예, 축복합니다. 단장님 마인드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게. 제 마인드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인드는 하나예요. 주님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다정한 그레이스님, 그 발걸음 축복하고요. 이게 비공개면 아예 문장 이름도 안 뜨죠. 그냥 안 뜨고 저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또 괜히, 예, 아이디를 듣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블루 딱따구리 님이 점심 준비하며 듣네요 하셨는데 뭐 드시나요? 뭐. 예. 궁금해집니다. 새벽별 님도 저도 오직 감자입니다. 예. 오직 감사가 아니라 감. 네. 아, 감사. 그게 진짜 좋은 감자는요. 뭐 강원도 감자라고 그러죠.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소프트해요. 예, 약간 푸석푸석한 거 있잖아요. 쑥 들어가면서 막 가루가 막 이렇게 떨어지. 아, 맛있죠. 저는 제일 감자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요네즈 찍어. 정말 맛있어요. 지저스 인미님 출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긴머리 할망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희주일 광야를 지나며 조준모입니다. 그의 생각.

주님 찬양하는 것, 뭐 더 이상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곳이 CBS 조이포입니다. 네, 메리 제인의 테살람 헌곡에 가도 듣고 왔는데, 네, 이 방송이 계속 있고 또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후원도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안 하고 계시다면 만 원이 생계에 너무 지장이 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진짜 있어도 없어도 살만하면 예, 그 만 원이란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네, 이 방송이 계속 더 좋은 방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2만 원, 3만 원이 여러분의 일생에 한 달 동안의 삶의 목숨과 예, 바꿔지는 영향을 미친다면 예, 그렇지. 그렇다면은 후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생활에 써야 되고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2만 원, 3만 원 보내신다면 CBS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 Joy for You 24시간 찬양 방송이 예, 여러분을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마운틴 사나님이 봉평이군요. 감자 맛있죠. 강원도. 아, 봉평 막국수 최고 아니에요. 맛있어요. 진짜. 지난주 교회 권사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을 천사라고 하시면서 아 가짜뉴스에서 하는 얘기들을 진짜로 믿고 계신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특히 나이 드신 세대가 참 많이 그래요. 예. 이게 뉴스의 형태로 나오고 나이 드신 세대는 이 전쟁을 겪은 세대라 제가 어머니 얘기도 했잖아요. 전쟁을 겪은 세대라 막 공산당 빨간색 막 이러면 그냥 몸서리부터 쳐지고 이 온몸에 예, 정말 불안감이 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자들이 진짜 나쁜 자들이죠. 예. 그럼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올바르게 이념과 상관없이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치유해주고 그리고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거든요. 자꾸 두려워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믿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게 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가짜들도 진짜 없어져요.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나 또 리더를 정할 때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서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되고 이거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면서 막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막 하나님 위대하시고 무독 무서운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거의 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주면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막 이거는요 이단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누굴 이단이라 안 하라 아니고 떠나서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리더가 아닌 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We love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눈에 덮여도 풀들은 싹트고 얼음에 깔려서도 벌레들은 숨쉰다.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들은 뛰놀고 진눈깨비에 눈 못 떠도 새들은 지저귄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신경림 시인의 정월의 노래였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새롭게 됐고 다시 태어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됐던 그날을 우린 너무 많이 잊고 삽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 주님께 고백했던 고백, 주님 앞에 다짐했었던 맹세들, 그건 다 잊어버린 채 매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 지켜달라고 하고, 내가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남들이 왜 저러냐고 지적을 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참 혼탁스럽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예수를 믿는 건지조차, 세상과 교회가 어디가 더 거룩하고 하늘이 담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첫 걸음이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인 걸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맹세하고 고백했던 그 첫 마음을 찾아오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이 조이포유를 사용해 주시고 CBS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주영훈, 박유한, 안수지, 송지은, 연희엘이 불렀어요. 새롭게 하소서. 블루 딱딱우리는 아까 점심 준비하면서 듣는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다들 드시지 않았을까요? 네. 늘 부러운 2시 넘어야 밥을. 배고파 진짜. 피리분 언니님은요. 비 소식 있었으나 내리진 않았고 너무 더워하는 짝꿍에게 쿨팩 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리분 언니 남편분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피리분 언니님은 남편의 반도 안 돼. 근데 거기 막 날마다 병원을 안아서 휠체어 태워드리고 근데 오늘은 쿨팩 해드리고 선풍기 이발까지 해드렸다. 이야 최고의 분이다. 남편 이발 해준 와 집에 가서 아내보고 한번 깎아보라 그럴까? 제가 보기엔 스님을 만들어야 되겠죠. 빡 결국은 마무리가 스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정순 고사님 오셨어요. 출첵 인사하고 함께해요. 어제 하나밖에 안 남은 동생 집에 다녀왔어요. 그만큼 헤매였으면 이제 주님께 돌아오라고 했더니 중동순복음교회 등록한 지 한 달 되었다. 세상에 기도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가족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나와도 반드시 하나님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끝까지 가야죠. 죽을 때까지 가야죠. 아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가서 그날 가서 복음을 전하 거기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방법도 알 수 없으니. 제가 일부에 딱 걸러지고 모아지는 무리한 방송인데 땅꼬마님 올려주셨어요. 이런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 좋죠. 좋아요. 완전 좋죠. 밭에서 일하다 장갑 벗고 아멘한 저기요님. 아 진짜 이뻐. 이 장갑 벗고 출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일하다가 이거 못하거든요.

눈 제가 뗐으면 다 아세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다 못 맞췄는데 또 이 설거지하다가 안 벗겨지잖아요. 이 땀과 뭐 공기압과 제가 설거지 안 해봤겠습니까? 이게 진짜 안 벗겨지는데 그걸 벗겨서 출첵해주고 글씨 남기고 사랑합니다. 네. 저도 감자로 아침 식사했어요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하나만 딱 더 볼게요. 네, 아일리스님이 후원금 어떻게 보내나요 하셨는데 1시 반 이후에 02-2650-7004 02-2650-7004로 1시 반에 전화하시면 사평로득다 단장님 협박으로 전화합니다. 협박 아닌 거 아시나요? 전화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네, 통화될 겁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갑자기 아우 진짜 날개만 없지 천사세요. 말씀하시는 거나 이 외모나 천사 한 마리를 한 마리? 이상한데. 네, 천사 한 분. 네.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이제 노래 찬양 두 곡 나가면 예, 천사와 예, 대화를 나눌 겁니다. 나영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이어스 시편 139편.

0: 네, 하나님이여. 아, 시편 139편 너무 좋죠. 자, 오늘 초대 손님이 오셨는데 CCM 가수 1번 맞나요? 2번 네. 영화배우. 아, 외모는 영화배우세요. 네, 그 다음에 3번 네, CBS 직원 네, 딩동댕을 직접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네. 저는 CBS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의 실무 책임을 맡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0: 아, 네. 소문 들으셨군요. 귀한
1: 노래. 아유, 모르는 분도 있어요?
0: 네. 아,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죠? 네. 네, 천사 같은 정말. 그리고 CBS 외모 담당.
1: 아, 왜 그러세요?
0: 네, 미모 담당이세요.
1: 저 진실을 말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0: 아, 네. 부장님 참.
1: 네, 카메라 안 달린 게 얼마나 다행인가.
0: 조혜진 부장님, 그죠? 부장님, 이 성경 필사전, 그러니까 정확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네. 책임자로 오늘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1: 네, 네. 네. 열심히 알리러 나왔습니다.
0: 그치, 네. 언제까지 하나요, 우선 네. 이게?
1: 올해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긴 한데요.
0: 네. 네. 정확한 날짜가 없군요.
1: 12월 그러니까. 31일까지입니다.
0: 아.
1: 하지만 빨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다녀가야 또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시잖아요.
1: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0: 아, 그 공감합니다.
1: 네. 빨리 오시길.
0: 시작이 언제였죠, 네. 부장님?
1: 4월 6일 날 4월 6일. 개관 예배를 드렸어요. 네.
0: 그날 네. 큰 이벤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아, 제가
1: 있었죠.
0: 기억에.
1: 네. 네. 저희 필사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그 글씨를 써주신 네. 서예가이시기도 하고.
0: 네. 네. 네.
1: 그리고 필사 작품을 내주시기도 하신 분이세요. 네, 석창우 화백님이신데
0: 아~
1: 근데 이분은 양쪽 팔이 다 없으세요.
0: 네. 팔이 없어요?
1: 팔이
0: 없고 뭘 써요?
1: 의수를 달고 계세요.
0: 아~
1: 30년 전에 감전사고로 양팔을
0: 그
1: 잃으셨는데
0: 작품 봤어요.
1: 보셨죠?
0: 글씨체가
1: 너무 아름답죠?
0: 너무 멋있고 똑같아요. 균일해. 이걸로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1: 그러니까요.
0: 네. 아, 그분이세요?
1: 네, 그분이세요.
0: 아, 그분이
1: 네.
0: 성경 필사도 하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네, 아. 필사를 하셨고 필사도 그냥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제가 댁도 방문을 했는데 방마다 그 필사한 작품들 또 그림 작품들이 막 가득가득 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몇 권만 저희가 예, 출품을 받아서 왔고요.
0: 이제 그 하나만 들어도 벌써 이게 좀 찌릿찌릿하네요.
1: 네. 아. 이분이 그래서 그 개관식 날 그 양쪽 팔이 그러니까 의수 끝에
0: 네네,
1: 갈고리가 있어요.
0: 아,
1: 그 갈고리에 대형 붓을
0: 걸으시고
1: 네, 그렇게 해서 가로 한 6m 정도 되는 커다란 네. 화선지에 예,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이라는 글을 써주시면서
0: 간판, 그러니까 현판을 붙이는 건가요?
1: 현판처럼 그렇게 써주셨고 네네, 네네. 거기에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주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 우르르 달리는 그런
0: 오,
1: 그림을 같이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은 이제 믿음의 경주.
0: 네. 아, 히브리서 말씀에
1: 네, 믿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다음 세대로
0: 네.
1: 이어지는 그 믿음의 네. 경주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거죠.
0: 믿음이 경주로 많이 가야 돼. 거기 복음화율이 낮아서 죄송해요.
1: 이전도 종족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0: 네네 네, 네, 맞아요,
1: 맞아요. 네.
0: 그쪽이
1: 네.
0: 아 그러면 그 큰 일을 맡으셨는데
1: 네 큰일이었습니다.
0: 진짜 큰 일이네요. 몇 개의 작품이 들어와 있나요?
1: 아, 작품 수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0: 네.
1: 사실 작품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저희가 두 달 동안 접수를 받아서 작년에 12월과 올해 1월 그래서 220분이 필사를 해준 작품을 내주셨는데요. 어떤 분은 뭐 한 두께 한 20cm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뭐 한 권을 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얇은 책으로도 막 몇십 권씩 내주시고 뭐 두꺼운
0: 네네네네네네.
1: 책도 있고 뭐 나무 작품도
0: 작품 몇 개라는 개념이 좀
1: 맞아요.
0: 없군요.
1: 네,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으나
0: 네.
1: 그래도 세워봤죠.
0: 네. 아, 그러세요? 아, 세워봐야지. 세워봐야지.
1: 네. 세워봤습니다. 한 1950여 점? 네.
0: 무슨 그래도 거기다 다 비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 거기다 전시할 수 있는 기준이나
1: 기준은 모든 분들을 다 전시한다. 예, 이게 기준이었어요. 작품 내신 분들.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은 뭐 작품이 화려해서 뭐 의미가 있고 뭐 어떤 분은 노트 한 권이라 의미가 없고 이게 아니거든요.
0: 네네네.
1: 노트 한 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다 간증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간증이 다 인생과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눈물과 막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0: CBS가 참 멋있다. 실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분. 야, 그걸로 기준을 세웠네요.
1: 네네네.
0: 아, 그걸 누가, 아, 우리 부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1: 뭐.
0: 야, 멋있다. CBS 진짜. 아, 가끔 CBS 이렇게 생각하면 찬양이 안 나가고 설교가 안 나가고 FM에선 가요가 많이 나가고
1: 찬양 나가고 있잖아요. 조이포유에서.
0: 아, 그 조이포유 나가는데 네. FM에서 이제 네. 그 사람들이 뭐 그리고 뭐 여다 야다 한 번 듣고 여고 아. 한 번 듣고 야고 막 이런 얘기도 제가 얘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진짜 믿음은 행함인데 믿음은 행함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제가 설명을 해도 어느 면에서는 CBS가 정말 귀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또 한 번 이렇게 신천지와 싸우고
1: 네.
0: 캄보디아에 기독교 방송을 만들어주고
1: 네.
0: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헌금해주고 헌금 받은 방송국이 헌금을 나눠준 데는 저는 CBS밖에 못 봤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0: 그렇게 거액

0: 이게 헌금을 다시 네. 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근데 오늘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1: 아, 예. 근데 너무 칭찬을 많이 그렇게 격하게 해주셔서 제가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네,
0: 그럼 네. 찬양 한 곡 들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의 책임을 맡고 있고 마음 모든 작품을 받기로 했다는 그 기준 안에 그걸 쓰기 시작한 마음 쓰는 과정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받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신청곡 중에 나 오늘도 순종하리라가 있어서 예 이분들도 솔직히 저는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겁나서 못 쓸까. 그럼 언제 써?
1: 필사요?
0: 예, 언제 써 그걸?
1: 아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지금 약간 예 필사관에 오시면 부끄러우실.
0: 저 두 번이나 봤죠.
1: 네, 다들 저 반성해요,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이 진짜 순종하고 한 네. 거잖아요.
1: 네, 네, 그 얘기를 어떻게 네, 찬양한 곡 듣고 네, 깊게 나눌까요?
0: 해주세요.
1: 네.
0: 저 찔리겠는데, 괜히 부탁한 거 아니야?

0: 나 오늘도 순종하리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필사가 완성이 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필사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네, 그렇게 맞아요. 다녀가셨겠죠?
1: 네네.
0: 네.
1: 네. 네, 오셔서 막 펑펑 우시는 분들 가끔 해요.
0: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어떤 한 장로님쯤 되시는 분이 막 우시길래 제가, 네, 티슈를 들고 막 갔거든요. 네.
0: 이제 성경 필사 들어와서.
1: 네, 들어와서 이제 관람하시고
0: 하시다가,
1: 네, 한 다섯 번째 관쯤에서 죄송합니다.

0: 야, 좀 목에
1: 크게 하세요. 아, 대고 하세요. 그래야 또
0: 죄송합니다. 네,
1: 저는 대구예요. 자, 듣다가 졸지 않게.
0: 졸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막 우시는 분이 어떤 특정 작품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작품을 쓰신 분이시냐고 여쭤봤더니 갑자기 딱 울음을 끄치시더니 아니 본인은 여기 내지는 않으셨대요. 다만 예전에 그분이 쓰셨을 때의 그때의 감흥이 되살아나면서 막 우시면서 또 여기에 필사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썼을지가 본인이 다 느껴져갖고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1: 부장님은 그러니까 딱 그 정면에서 보니까 네. 아 저분이 저거 내시면서 네. 썼던 기억을 하시는구나.
0: 그렇죠.
1: 그렇게 가셨겠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진짜. 네.
0: 두 달 동안 저희가 작품을 받으면서 네. 직접 들고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네. 택배로 전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다 저희가 만나본 게 아니어서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아 이분이구나 해서 저는 또 너무 반갑고 또 우시고 그러니까 막 티슈 들고 막 뛰어갔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요런 요걸 저희가 쇼츠로 만들어 갖고 허락을 받고 네. 저희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1: 아, 그래요? 한번 네네, 보셔도 네네. 좋겠다.
0: 인스타. 네. 네, 홍보해 드려도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그럼요. 네. 네.
0: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치셔도 되고요. 네. 네. 영어로 PILS 이렇게
1: PILS.
0: 예, 예. 근데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으로 검색하시면 네. 그렇게 해서 팔로우 많이 팔로우를 해 주시기를 네. 방송 끝나고 나가면 맞습니다, 막 팔로우가 맞습니다. 막 몇백 개씩
1: 되고 저도 하겠습니다. 막, 예, 예 저도 하고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치십시오. 그러면 네. 인스타그램에 네, 들어가시면 네. 그걸 볼 수 있다고 하고요.
0: 그리고 홍보한 김에 네. 네, 혹시 전화로 네. 뭐 문의하실 분이 계시면 전화번호 안내 잠깐
1: 해드릴게요.
0: 네, 02
1: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0: 맞아요. 아닌 척하고 좀. 네, 2650에
1: 네, 2650에 네,
0: 7803
1: 7803
0: 또는 7942
1: 7942
0: 예.
1: 네.
0: 요리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화요일에서 토요일
1: 그렇죠. 화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고
0: 오전 10시부터
1: 10시부터
0: 오후 5시까지 예, CBS 목동 CBS 본사 20층에서 네.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리고 네. 주일은 단체 입장만 가능하고 네네, 미리 예약을.
0: 네. 휴관이 주일, 월요일, 공휴일인데요.
1: 네.
0: 주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네. 다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네. 예약하시는 20인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네, 문을
1: 맞습니다.
0: 열고 있습니다.
1: 20인 이상에 한해서 그 전에 이미 미리 02-1650에 7803이나 7943으로 전화를 해서
0: 7942요.
1: 7942요. 예, 예. 그러니까 7942, 네. 7803 네. 두 번 전화해서 네. 우리가 이번 주일에 갑니다 하면
0: 네, 네.
1: 뭐 기다리고 하셔도, 있으신 거죠.
0: 네, 네.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네. 홈페이지 통해서 예.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통해서도?
0: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이 이렇게 팝업으로 떠 있어요. 네. 예. 거기 접속하시면 됩니다.
1: 저도 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이렇게 1관, 2관, 3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입구가. 네. 전 입구에 가서 너무 놀란 건
0: 입구.
1: 진짜 토라가.
0: 네. 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쓴
1: 예.
0: 토라 진품.
1: 진품이.
0: 네, 모형 아니고.
1: 야, 네. 그거 한 번만 보고 가, 그냥 사진 하나 찍어 가도 그냥.
0: 그럼요.
1: 와, 온 이미 차비, 기름값, 뭐 밥값 다 한 것 같, 그것만 해?
0: 그쵸.
1: 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0: 다들 거기서 깜짝 놀라시고요. 네.
1: 토라 조그만 건 봤거든요. 그렇게
0: 그렇죠. 송아지가족에 쓴 예. 큰 토라이고요. 요 앞에서 제가 이제 입구에 있을 때는
1: 네네.
0: 다 오시면은 제가 다 기념 촬영을 막 해드려요.
1: 아, 네. 네.
0: 막 싫다는 분들도 이거 안 찍어가시면 손해라고 다 네. 찍어드리고.
1: 아, 네. 평일에 오셔서 입구에 그냥 환하고 아름다우신 여인이 조혜진 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네. 관마다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일관 이관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0: 간증문을 같이 받았어요. 필사 작품을 받을 때. 그 간증 내용에 따라서 1, 2, 3, 4, 5관으로 분류를 했고요.
1: 네.
0: 1관은 제목이 손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다예요. 그래서 네. 필사를 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코로나 때 시작을 많이 했다. 네. 이런 분들 네, 계시고요. 2관은 성경 필사 삶의 일부가 되다로 이제 주제를 잡았어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근데 성경 필사들을 다 바쁜데 언제 하시지? 네,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바쁘세요. 바쁜데도 시간을 틈틈이. 쪼개서 틈틈이.
1: 네. 아, 잠 덜 자고.
0: 잠 줄였다는 얘기는 없지만
1: 있었을 거예요.
0: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1: 낮잠을 안
0: 네.
1: 자고.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인이신데 한 시간씩 매일 일찍 출근을 해서 필사를 하시는 분.
1: 그러니까 한 시간 일찍.
0: 그렇죠. 잠을 거죠. 줄였겠네요.
1: 네. 그렇겠네.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진짜.
0: 그리고 어떤 분은 가게를 네. 하십니다. 가게를 하시는데 손님이 많은 시간에 못 쓰지만 예,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옆에서 필사책 꺼내서 또 이어서 계속 쓰시고 예. 어떤 분은 또 양복일을 하신대요. 네네. 양복일이 겨울에는 안 바쁘잖아요. 꽃이 없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 벌이 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7시간씩 하루에 예, 필사를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파트 청소일을 하신다는데 네. 그런데도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희 CBS 달력에다가 색색볼펜으로 앞뒤로 막 이렇게 숫자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필사를 하신 분이 계세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왜 달력에 하셨어요? 그랬더니 CBS 달력이라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서 못 버리시겠대요. 그래서 거기다 필사 저희 후원자분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달력을 보내드리거든요. 장달력 거기다가 앞뒤로 거의 맞아요. 예술품을 만드셨죠. 예,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있고요.
1: 3관은
0: 같은 말씀 다른 고백이라는 제목이에요. 딱 뭔지 아시겠죠.
1: 네,
0: 성경 말씀은 하나지만 그 신앙 고백을 예술품으로 다양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고백들
1: 맞아요.
0: 어떤 분은 병풍으로 쓰셨고
1: 봤어요.
0: 어떤 분은 네, 나무에, 나무에 십자가까지 막 달아서
1: 네, 막 그 나무에다 쓰시고
0: 새긴 분도 네, 계시고 네. 어떤 분은 화선지 하나에다가 성경 66권을 다 쓰신 분도
1: 봤어요,
0: 계세요. 네, 네. 15m, 가로 1m, 거기에 깨알같이.
1: 그게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0: 네, 거기서.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돋보기를 비춰놨습니다.
1: 네, 맞아요. 돋보기. 현미경의 돋보기.
0: 뭐 비슷하죠? 네네. 돋보기로 네네. 보실 수 있게 했고, 와. 네. 뭐, 엄청납니다. 뭐, 캘리그래피도 대단하네요. 있고, 뭐, 서예작품, 그림작품, 뭐, 굉장히 네네. 많으니까요. 여기 와서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1: 사관도 있나요?
0: 사관도 있습니다. 사관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 더 큰 은혜를 경험하다. 딱 또 이제 느낌 오시죠? 네. 고난 중에 필사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모여있는 관이에요.
1: 그래서 거기 뭐 수형수로
0: 네,
1: 있던
0: 네, 네,
1: 분들.
0: 네. 저 한쪽 벽면은 저희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네. 소망교도소가 있어요. 예, 기독교 교도소.
1: 이천인가 그쪽에 네, 있어요. 맞아요.
0: 네, 네, 네. 거기에 계신 분의 5분의 필사를 예, 받아왔습니다. 예. 그분들의 예 네. 그분들을 사연을 읽어보면 네 다른 분들보다 다 길게 내주셨어요.
1: 네네.
0: 이웃에 대한 미안함,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아픈 가운데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암투병 중에 네,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좀 또 눈길을 끄는 분이 4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폐암 말기로. 근데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 성경 10번 쓸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근데 네. 이분 어떻게 될게요?
1: 진짜 살려주셨을 것 같아요.
0: 10번까지 뿐만이 아니라 12번째 지금 쓰고 계세요.
1: 지금도요?
0: 네. 지난주에는 저희 TV 스튜디오에 오셔갖고 예, 방송에 출연도 하셨습니다.
1: 세상에 네, 건강하게. 세상에 희귀한 왕 같네.
0: 네.
1: 와.
0: 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4관에 있고요. 또 5관에는 제목 주제를 믿음 최고의 유산으로 정했습니다.
1: 아 네. 맞아 할머니가 무슨 할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네. 뭐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여기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필사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모여 있어요. 네, 제가 전화로 접수를 받을 때부터 문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예. 네. 네. 그러면 자녀를 위해 썼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3번 필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결혼할 때,
1: 네.
0: 두 번째는 딸 결혼할 때, 뭐 세 번째는 여기 냈습니다. 이렇게 다 선물로 주시고 저희한테 이제 세 번째 책을 내셨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어떤 할머니는 손주가 5명이어서 5번 필사를 하셨대요. 선물로 주려고. 근데 손녀가 1명 더 태어났네요.
1: 3번 더 또 다시.
0: 한 번 또 다시. 도전. 네네. 다시 여섯 번째 성경 필사를 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네.
1: 예. 그래서 그 중에 부장님이 오늘 간증, 제가 간증 하나, 간증문 중에 이 필사를 하게 된 간증문 중에 하나를 좀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물, 네. 물 드셨죠? 그래서, 근데 제가 혼자 하느라고 헤드폰을 못 전해드렸는데, 네. 그냥 천천히 읽어주시면 제가.

0: 음악을
1: 그렇게
0: BGM을
1: 하겠습니다.
0: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1: 변동자 권사님이세요.
0: 네.
1: 아, 모든 분들의 간증문이 다 감동이고 은혜인데요.
0: 네.
1: 그중에서도 저는 이분 간증문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0: 들어보죠. 네.

저는 50세의 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권사라는 직분은 기쁨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답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성경 필사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쓰고 싶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던 어느 날 건강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중풍과 동시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겠다며 울면서 방문을 두들깁니다. 밥 잘 주는 아주머니, 나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해요.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저 꼭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도저히 성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기저귀를 갈며 찬송을 불렀고 목욕을 시켜드리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울음과 한숨 사이에서 부르는 찬송은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아기처럼 고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 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게다가 큰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성경 필사는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펜을 들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삼남매들에게 성경 필사를 가보로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집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남은 힘을 다해 필사를 해나갔습니다. 그 시간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쓰려고 하면 그는 보던 텔레비전을 조용히 끄며 집안의 소리를 하나씩 지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소리내지 않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침내 성경 필사를 완성하던 날 세 자녀들은 이 성경 필사 노트를 갑옷처럼 안아줬습니다. 엄마 존경해요. 이건 우리 집의 가장 큰 유산이에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갈게요. 그 말이 바로 그날의 상이었습니다. 손이 아파도 삶이 무너져도 돌봄과 눈물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엽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필사가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0: 아니, 음악을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닌데 딱 끝났어요.
1: 그래요?
0: 예.
1: 저는 음악이 안 들려가지고.
0: 그죠. 제가 헤드폰 대박.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장님, 아니 네.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1: 네, 아나운서.
0: 그러시구나. 네. 아니 세상에. 네. 아 그래서 외모도.

0: 예쁘시고 목소리도 예쁘시고.
1: 아니 목사님, 네.
0: 네. 어 네. 근데 너무... 아 그러면 처음 입사를 어디로 하셨어요? CBS.
1: 아 저는 CBS가 네. 라디오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민영 방송국이잖아요.
0: 네네네.
1: TV는 2002년도에 개국을 했어요.
0: 아, 네, 네 맞죠.
1: TV 개국할 때 저는
0: TV로 오신
1: 네,
0: 거예요?
1: TV로 왔고요. 그 전에는 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타 방송국.
0: 아니 너무 너무 잘 음악이 진짜 들렸으면 네. 더 잘 읽으셨을 텐데
1: 좀 아쉽네요.
0: 깜짝 놀랐어요. 네.
1: 아 일단 변동자 권사님께서 간증문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0: 중간에 울컥해서 저도
1: 그죠. 근데 저는 이분이 정말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거의 시인이세요. 저는 그 남편분께서 집안의 소리를 하나씩 지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리를 지운다. 시인들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0: 그리고 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깊어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남들을 공감하게 되고 아픔을 알게 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시각이 넓어지면요. 어쩔 수 없이 지혜가 생기고 누구도 쓸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깊은 문장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권사님 너무 멋있고 참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약간 그냥 전 특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에 책임을 맡고 가장 앞서서 얼굴마다 죄송합니다. 아이 가끔 뭐 우리 애청자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1: 네,
0: 무모한 방송.
1: 무슨,
0: 네. 그래서 아니, 열심히 저는... 하고 있는 조희진 부장님 오늘 오셨는데
1: 네.
0: 아 진짜 이 성경 필사전을 계기로 한국교회 안에 성경을 정말 다시 열심히 읽고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0: 소연의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가장 제일 앞에서 진짜 열심히 땀 흘리며 뛰고 있는, 알리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감동을 주고 있는 조혜진 부장님 오셨습니다. 이병희 씨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면서 올라오셨고요. 아멘 사춘기 딸과 다녀오고 싶네요 하시면서 꾸미룸님. 네, 자녀분들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같이. 특히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붙들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 이런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들 꼭 같이 오시면
0: 진짜 좋겠다.
1: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0: 우리 봄 선생님이 음색도 미인이시네요.
1: 감사드려요.
0: 낙고나님은 모든 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올라오셨고, 제가 거의 갔다 깜짝 놀란 몇 개의 작품 중에 하나가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그쵸? 병풍에. 나 인쇄한 줄 알았어요.
1: 다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뭘로 이렇게 딱딱 찍었냐고 얘기.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장,
1: 그렇죠.
0: 한문 뭐 인쇄하는 뭐 금속 활자 같은 걸로 찍어서 한 건 줄. 쓴 거예요?
1: 하나하나 쓰신 거고. 어머머머. 세필로 그렇게 작게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문 성경을 보고 쓰셨는데 뭐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되는 되게 작은 글씨잖아요.
0: 맞아요.
1: 일제 아교에다가 금분을 이렇게 섞으신대요. 그래서 그걸 한자 한자 쓰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다시 쓰셔야 되고, 근데 거의 집중해서 쓰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다. 근데 이거 필사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거의 틀릴 일이 없다.
0: 아, 이거 해봐야 되겠네. 내가 IQ가 좀 모자르고 다른 건 다 넘치는데 집중력 떨어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약간 두 번 다녀오고 나서요. 뭐 꼭 많은 양을 못 하더라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했습니다.
1: 다들 그 말씀하세요.
0: 많은 양은 못 하더라도 하다 못해 뭐 시편을 하나 한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믿음장을 하나 쓴다든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다음에 필사전 할 땐 저도 제출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야,
0: 제가 또 글씨체에 거진 한석
1: 한석봉수
0: 한솥밥이요. 한솥밥.
1: 맛있겠다.
0: 아, 오늘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며요.
1: 맞습니다. 지금 저희 필사관을 계속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의 손길이 정말 섬김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3개월 단위로 연말까지 계획돼 있어서 4, 5, 6, 그다음에 7, 8, 9. 10, 11, 12.
0: 자원봉사 뭘 해요, 그럼요?
1: 자원봉사자분들은 오셔서 이게 제일 저희가 일단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서 필사자분들이 오셨을 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까지 안 가셔도 일단 거기 지켜주시면서 자꾸 이렇게 작품을 소문내시려고 우리 자꾸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은 이렇게 장갑을 이제 끼고 이렇게 대신 넘겨드리는.
0: 넘겨드리고. 그다음에 설명하실 분들은 교육을 따로 받으시겠네요.
1: 저희가 또 다 안내를 해드려요.
0: 3개월 봉사자. 우리 사평로 식구들 진짜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봉사. 자, 3개월 정도 그렇게 봉사에 매일 와야 되나요? 3개월 동안?
1: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3개월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0: 제일 좋고.
1: 안 되시면 일단 1개월 이상 매주 1회 이상 꾸준히 봉사가 가능하신
0: 매주 1회 이상 가능하신 분들. 그럼 아까 전화로는 02-1650 이 전화로 하시면 되나요? 7803과 7942로 난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매주 1회 정도니까요. 하루 정도.
1: 하루인데 하루 종일 하셔도 좋고요. 오전 타임 혹은 오후 타임만 해주셔도 돼요.
0: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많이 가주세요. 자원봉사자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벌써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실 말씀 있으면.
1: 저희 방명록을 쓰고 가세요.
0: 저희 다녀가시는
1: 다녀가시는 분들이 관람을 쭉 하시고 방명록을 쓰시는데 그 방명록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0: 시간이요.
1: 몇 분 안에 하면 되죠?
0: 지금은 이제 3분밖에 안 남아서.
1: 3분 충분합니다.
0: 마지막 노래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아무튼 하나만 읽어주세요.
1: 네, 하나만. 네네. 아, 하나 좀 짧은데. 네.
0: 네. 다음에 제가 두고 가시면 제가 읽을게요.
1: 아, 내일. 그럴까요? 아, 그럼 제가 하나만 읽겠습니다. 하나만. 네네. 네, 성경 필사가 단순히 글을 써놓은 거겠지 했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예, 무교인데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이러는 분도 네. 계셨습니다.
0: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아, 음악을 깔게요.
1: 네. 그럼 음악을 깔아주시고 제가 네, 네. 쭉 읽을까요? 네. 네. 너무나 부끄러운 믿음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받고 갑니다. 네.
0: 하나만 딱 더 해주세요.
1: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나 CBS 성경 필사전은 제 가족, 주변 지인에게 모두 추천하고 싶습니다.
0: 할렐루야. 네. 그 외의 것들은 남겨두고 가시면 제가 내일 또 읽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조혜지 무장님 말씀 듣고 자원봉사자들 02-1650-7803 네. 7942로 네. 매주 1회 한 번 오전 오후도 괜찮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도전해 주시고 일에 동역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 조혜지 무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 잘 관리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꼭 와주세요.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비콰이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내드리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0: 다시 엄습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고요.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평범한 오후에 갑자기 일상이 멈추고 현장에서 일하던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어제는 그냥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을 텐데요. 우리 이웃의 삶이 무너진 뉴스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황망한 소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우리 사회 모두가 기억하는 것,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찬양이고요. 주 품에 리바이츠 워십의 찬양에 이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세문안교회 세운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세문안교회 세운 찬양대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목소리에 이어 주 품에 리바이츠 워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마르나타님, 감새3cm님, 멋쟁이님, 폴라리스님, 스마일님, 삼남매 아빠님, 이은주님 오셨고요. 안젤라님, 또 김명수님, 고윤희님, 아스눙부님, 파리가제트님의 슐리님, 하늘바다님, 아로아님, 유에피봄님 오셨습니다. 김명수님이 안전불감증 슬픈 일이네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길,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제키리님이 은행 근무하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유가족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이 유가족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 필요할까요? 태연님은 저는 TV를 안 봐서 사고 소식 못 들었어요. 사고는 늘 허망한 것 같아요. 가족분들을 어떤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 로맨틱과 질투님은 어제 사고 철거하려던 과정에서 그랬는지, 철거하기 전에 그랬는지 조사 중이라 하지요. 안타깝습니다. 안전 제일 뿐이라고 마라나타님도 오기님도 보내주셨네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님이 날씨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올 것처럼 습기 많고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또 날이 꾸물꾸물 흐린데요. 어여쁜 자연님은 수요 예배 후에 봄이와 걸어 마트 갔다 들어왔어요. 태연님은 장미꽃 보러 태릉 가는 길이에요.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쓰고 길 걸으면 분위기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장미 지기 전에 얼른 보러 가야 될 텐데 또 비가 오네요. 민민하하님은 저는 내일 8시 반 건강검진 예약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조금은 겁나네요. 매년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가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또 결과가 잘 나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1년을 무뎌지게 또 내 건강을 챙기지 않고 막 또 살게 되죠. 괜찮으실 겁니다. 민민하하님. 네, 건강하게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There is a balm in Gilead. 길라앗의 향유가 있어 데브라 존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의 메시지를 주제로 만든 곡이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길라앗의 향유가 있어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네. 너는 베드로처럼 전하지 못해도 바울처럼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가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고 전하라. 때때로 낙심하여 내 일이 헛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다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노래하는 곡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 디피스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연주에 이어 흑인 영가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 헹크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흑인경가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찰리 헤인튼의 더블 베이스, 헹크 존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길라앗의 향유가 있어, There is a Balm in Gilead, 데브라 존슨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디피스,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상한 마음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 고백하는 시편 34편 16절에서 2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시편 3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마음이 상한 자를 온누리 워십이었고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황현안의 목소리에 이어 김선민 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신화

화요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종님, 김진아님, 추억님, 준희빈님, 월광님, 평화님, 주하랑님, 쿠람대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여사님도 오늘 이 시간 오롯이 전주찬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나면 또 온라인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준비해야겠죠. 사형제맘님이 어제 아들 현호가 병원에서 좋은 소식 갖고 왔어요. 로봇 치료뿐 아니라 물리작업 치료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오네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현호 군이 병원에서 너무 잘하고 있네요. 또 엄마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장지영님이 주님 오늘도 탁구 복음 사랑향기 주 안에 잘 전하고 버스 아닙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질 또한 채워주시니 감사해요 하셨는데 탁구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탁구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는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응원 드립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또 상그레님이 지인이 염소다리 하나를 주셔서 팔순 노모 몸보신 하시라 익산에서 인천까지 가서 엄마와 함께 염소탕 끓이고 내려오는 길에 저는 밑반찬으로 더 큰 사랑을 받고 내려가네요. 아낌없이 주는 우리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엄마의 최애곡 전용대 목사님의 주여 이 죄인이 신청합니다. 상그레님 효녀네요. 네, 저도 최애 음식이 염소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것 같기도 해요. 상그레님도 닭갈비로 몸보신 하시라고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이 고효경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수마트리오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오후 4시에는 이 프로그램을 들으셨을 겁니다. 별것 아닌 일상적인 하루인데요. 서소문 사고 소식을 들으며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길을 걷

걷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일상이 멈춰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소중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 그 험난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잘 무장해야 될 텐데요. 아침에 잘 챙겨 입고 나오신 거죠?

0: 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격하면서 구원에 두고 예, 잘 쓰려고 네. 눌러 쓰고 왔습니다.
1: 네, 눌러서. 예. 예. 저도 걱정, 근심,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면 저희가 배운 대로 의의 호심경 잘 붙어 있나 봐. 네. 확인

0: 그 평안의 신발과 그 믿음의 방패 착용한 거 보이시죠?
1: 네. 네. 아,
0: 네. 보이시죠?
2: 네. 네. 네.
0: 잠깐만요. 우리 정 선배도 그 진리의 허리띠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1: 아, 허리띠
3: 빠크 큰 걸로 빵 메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방어 무기만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빠진 건 유일한 공격 무기인 뭐다?
1: 성령의
3: 검. 맞습니다. 근데 왜 공격 무기를요, 목사님? 성령의 검 하나만 주신 걸까요? 좀 넉넉하게 막 무기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성령의 검 한 가지밖에 없는 걸까요?
4: 그걸로 충분하니까.
3: 아멘.
5: 아멘.
3: 모든 답변을 해버리신 것 같은데. 그걸로 충분하게 만들고 싶은
1: 것 같아요. 충분한 걸로.
6: 한마디면 됐고요.
1: 네. 네.
6: 그 옛날에는 공격 무기가 칼, 창, 활이었는데요. 일반적인 무기가 칼이었어요.
1: 네.
6: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무기가 칼이었기 때문에 막 칼을 언급했다고 생각이 돼요.
1: 네.
5: 말씀이 맞는 게요. 우리 2차 대전 때 뭐 핵폭탄 딱 두 방으로 끝냈잖아요.
1: 네.
5: 인간이 만든 핵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핵이 커요. 뭐 하나님의 그 검이 크겠습니까?
1: 네,
5: 뭐 하나님의 검, 진리의 검 충분하죠.
1: 네.
7: 코로나 시대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검은 과연 어떤 무기인지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텐데요. 박종순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6: 히브리서는 말씀을 검으로 표현을 하고 또 바울은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검은 전신갑주 중 한 가지 무기인데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고대 군사 용어고요. 현대 용어로는 완전 무장입니다. 이 완전 무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가운데 방어용은 방패고요. 이제 공격용은 말씀드린 대로 창, 활, 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야발은 목축을 했고 유발은 음악을 장시해서 연주를 했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금속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중요학자들이 두발가인은 무기도 만들었을 것이다. 그때 무기는 칼이거든요.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의 검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예컨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죠, 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진입을 막습니다.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도는 불붙은 칼이래요. 그냥 칼이 돌아도 겁이 나는데 불이 붙어있는 칼이에요. 그 칼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진입을 막으셨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검은 사람의 몸을 쪼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영혼을 쪼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시록 1장 16절을 보면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이거든요. 또 2장 12절을 보면은 날선 검을 가지시니, 우리 주님도 검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이 곧 검이었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을 살펴보면은 무서워요. 찌르고 때리고 후비고 가르고

0: 아파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예언의 그 포인트는 망하도록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는 것이지 인간을 칼로 후비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찌르고 쪼개고 아파요. 몹시 아파요. 그러나 영혼을 살립니다. 살리는 칼입니다. 의사의 메스는 환자의 환부를 수술하고 살리지만은 폭도의 검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령의 검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탄의 검은 인간을 죽입니다.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 말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도 마귀 시험을 이겨내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셔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감사하죠. 우리에게 무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성령의 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공세를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의 검으로 성령한 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며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영적인 공격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규정하는 것은 어렸을 때 칼 가지고 칼싸움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칼싸움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칼은요,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 방어용으로도 사용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오히려 공격과 방어를 갈취할 수 있는 도구가 성령의 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고 또 누구를 공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주셨지만은 이 성령의 검과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조금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좀 뜨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검은 어떤 대상과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의사가 메스를 들고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듯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고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고치도록 치료하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0: 하지 않아는 이거 누구 찔러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도구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많이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찔러 쪼개는 일에 능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교회 권속들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 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이상하게 한결같이 다 싸나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고치고 치료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간섭하고 두들겨 패고 찔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온전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말씀과 기도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념을 더 고착화시키고 강화하는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검을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보다는 우리 영혼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하는 역할들 중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저 깊은 히든 모티브,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검 앞에 서는 일들을 꾸준히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찔러 쪼개고 고치고 다듬고 거울로 삼아서 자기 영혼을 뒤돌아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의 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협하고 무너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수술하고 고치는 도구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늘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신갑주. 이게 처음엔 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헬라어로 하면 파노, 모든, 그러니까 all for one 할 때 all이란 뜻이고 플리온, 무기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무기들을 다 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22절 더 강한 자, 예수님이시죠,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소유를 빼앗나니. 거기서 무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파노, 플리안, 전신, 갑주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도 나름대로 대단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죠.

0: 10분목이죠.
1: 참소, 고발, 거짓, 두려움, 공포, 죽음, 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번 주제인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키아란이라는 단어인데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썼던 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의사들이 수술용 칼, 두 번째 제사장들이 양 잡을 때 썼던 칼이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썼던 칼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검, 이거를 사도 바울은 풀어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로고스 있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록된 말씀. 근데 성령의 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다. 하나님의 레마로 싸워라. 이 레마란 말은 어떤 전시 상황, 어려운 상황 때 성령님께서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상황에 적절한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죠. 이걸 잘 보여주는 전투 씬이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다가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잖아.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고 사탄도 말씀으로 싸웁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줄 거야. 이럴 때 누가 이기죠?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탄도 시편 말씀으로 싸웠지만은 예수가 이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온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낸 생명의 말씀이고요. 사탄은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말씀 믿지도 않고 그리고 왜곡해서 그 예수님을 해하려는 나쁜 동기로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떨어진 곳에 썼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기는 그러한 무기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이게 영어성경 테스티모니, 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이게 테스티모니, 언약, 간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구약 전부 다 간증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간증. 신약도 오병이어의 간증. 그게 전부 다 뭐죠? 각각의 주인공들이 체험한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휘둘러야 됩니다.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오늘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는 좌우의 날선 칼이고 또 의사들이 수술용으로 썼던 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 황태자였던 분이 칼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있는 것은 한 칼로는 자기의 의를 찌르고 한 날로는 자기의 죄를 찔러야 된다. 왜냐?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둡고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찔러 쪼개면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나갈 때 우리가 마귀와의 어떤 전쟁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의 칼을 던져주실 때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날에 마귀들도 괴계를 가지고 나름 자기들의 거짓과 포악과 모든 고소와 참소로 무장하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벼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전쟁터에 나갈 때 방어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는 그 무기로 주신 성령의 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영적 싸움을 이겨낼 여섯 가지 무기 가운데 굉장히 탐나는 무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성령의 검에 특출난 능력 탐구부터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검의 종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다양한 그 검들이 있죠. 근데 좀 이렇게 뭐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또 성령의 검. 이렇게 또 수식어가 그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성령의 검으로 공격, 또 수비 다 해가면서 싸워 이긴 인물, 아까 우리 또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런 인물이 있으시다면 또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성령의 검, 아까 헬라어로 마케란이라는 단어가 단도입니다. 단도.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러잖아요. 그 씨름이 이제 레슬링. 또 백병전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짧은 단도를 가지고 다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이 수술할 때 썼고 제사장들이 약 목달 때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제 성령의 검, 이렇게 청동검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까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때. 그게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공수비를 잘한 사람, 이제 뭐 다양하게 나오시겠지만 전 베드로를 좀 생각했어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베드로와 120문도를 막 공격했잖아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저거. 비성경적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7절, 28절. 말세가 되면 남녀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말을 이용하면서 이건 너네들이 한같이 여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말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근연설 가운데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내가 주님을 만났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이 다윗이 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수로 너네들 죽인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령의 검에 찔려버린 거죠.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굴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잘 방어했고 공격하는 그들을 말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고 어찌할꼬 무릎을 꿇고 그날 또 3,000명이 예수 믿게 만드는 공수를 잘한 그런 좋은 예 같습니다.
3: 저는 그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근호 목사님께서 헬라어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의 검이니까 이걸 소유격으로 처리를 해서 말 그대로 성령의 검인 거예요. 내 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자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와 지시함을 쫓아 사용해야지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쫓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진다는 거,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령의 검이 아닐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인물로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하루는 광야로 산으로 황무지로 끊임없이 막 이렇게 유다 땅 이곳저곳을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의 손에 딱 죽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참모들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부축입니다. 부축일 때 어떻게 부축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0: 이 기회를 주셨으니 그의 목을 베라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와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그 행동을 정당화 시키거든요.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한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것을 딱 물리치는. 근데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그 유혹에서는 100%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는데 그 앞에서 누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성령의 검으로 자기 인생의 참 위기 상황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피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성령의 검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청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형이 사학적 개념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강해요. 다윗은 20대 소년이죠. 전혀 경험이 없는 젊은인데 무기는 돌팔매 하나. 그런데 다윗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과 너의 싸움이다. 그리고 창과 칼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의 싸움이다. 한번 붙어볼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후원장담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내 칼로는 안 돼. 이 말씀의 검이라야 된다. 그 말씀의 검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를 선포해버리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도 그렇고 예수님의 승리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이지만 성령의 검, 이 위대한 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엑스레이나 CT 앞에 서면 그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속에 숨은 동기들까지도 우리가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사탄 마귀들도 말씀의 검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 줄행랑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 엄청난 무기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 맞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4: 무기력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격 무기 성령의 검의 능력치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3: 네, 이 성령의 검의 능력치를 제일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대적하셔도 물러갔을 텐데 굳이 인용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 예수님이 자주 구약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전체 예수님의 겸손이래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었다. 두 번째는 구약에 정통하셨다. 구약을 환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시고 잘 알고 계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었다. 경에 이르기를 성경의 중심

0: 있다. 땅 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 마귀를 물리실 때 신명기 말씀을 세 번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 죽음과 부르스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신명기를 엄청 좋아하셨대요. 왜?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완결편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를 너무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들에게 똑바로 해라. 내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소리 하지 말고 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선포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을 전하는 설교. 주님도 성경을 이용하셨으니까 우리도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고 막 그런 뜻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1: 그렇다면 제가 김관성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고 했건만 그 매주 말씀을 듣는데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고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다 싶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간혹 성도들에게 말씀의 메스를 드시는지 혹시 어떤 마음으로 수술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2: 저도 처음부터 안 못됐어요. 오면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 받는다. 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설교해 주고 싶고 아픈 사람들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그냥 다 해결되어진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싶다고요. 또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를 받아야지 사는 그 목마름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주로 계속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을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긍정해주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신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욕망을 쪼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역할도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매주 강단에 서면서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씁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화투패를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왔을까? 설교자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오늘 어떤 패를 꺼집어낼까? 하나님 앞에. 그때 설교자는 그 패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패를 무효화시키는 자리로 부름받는 하나님 편을 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못된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3: 몸에 좋은 약은 또 쓰니까. 네. 그렇죠?
2: 그리고 보통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 그 외식 해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권속들에게 무엇이 진짜 유익한 건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 고민 가운데 타협함 없이 단에 서는 것, 그건 정말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이 신도들도 잘

0: 이해해주고 싶지만요, 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경험을 아직까지도 사용할 줄도 모르겠고, 혹은 그냥 다니고는 있지만 녹슬 대로 녹슬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갈아야 될지도 몰랐을 때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건우 목사님 알려주셨는데, 깨달은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차이를 낼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간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가롯 유다죠. 예수님 저자 직강으로 3년 반을 늘 들었지만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 영광의 부르심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도 이기고 또 많은 열매를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묵상하다가 빌레몬서를 읽죠. 그 노예에 관한 걸 읽고 이분이 마음속에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꿉니다. 사실 남북 전쟁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빌레몬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죠. 또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뭐 아시겠지만, 맥아더가 인천에 왔을 때그 수많은 배를 무기를 갖고 왔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다 참모들이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맥아더 평전에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큐티를 묵상하던 사람. 그날 마침 묵상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는 거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전진해서 6.25 전쟁을 또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령의 검을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영적 전쟁은 매일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의 검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예리하게 갈아놓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무기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3: 실전 중에 실전인 것
1: 그렇죠.
3: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 경험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령의 검, 즉, 능력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거나, 대수술을 또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저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제가 수술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 두 가지 수술을 했어요. 나는 제 몸에 메스를 대는 수술을 했고, 그 성령의 검으로 저를 수술을 했어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많이 아파했고, 여기보다 더 아파요. 성령의 검이. 무릎 꿇게 만드시고, 나를 땅바닥에 낮추시고, 또 엎드리게 만드시고, 인생관도 수술해 주시고, 신앙관도 수술해 주시고, 목회관도 수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전 제2의 본어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니까 영적 자유함이 있고, 영적 쾌락이 있고, 승자만 누리는 어떤 그 승리의 감격. 근데 그게 또 오래 못 가요. 변덕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날마다가 필요해. 성령의 금액 수술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0: 경량을 충분히 받았다. 그 지속적 사건이라 해야지. 뭐 20년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지속 복종시키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수술하고, 남을 해치지 말고. 근데 그것이 성령의 검을 바로 쓰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사실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뭐 인간적인 그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기도해 주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믿는 집안 출신도 아니고 또 뭐 이런저런 실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뭐 판판이 깨졌죠. 하는 사역들마다 다 안 됐고 열매는 별로 없었고 우리 뭐 제가 우리 행신교회가 제가 태어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열매가 나타난 게 처음입니다. 뭐 공부, 글쓰기, 뭐 저 삶의 모든 것들 중에 뭐 해가지고 잘 돼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행신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좀 순항을 하고 있을 때에 청빙 제의가 왔어요. 규모가 훨씬 큰 교회에서. 이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청빙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역할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다음 스텝으로 가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 쓰임 받으면 귀한 거죠.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청빙이 오니까 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하나님의 부름 이런 거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내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는구나. 가면 이제 우리 애들 공부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그동안 나 만나가지고 인생 다 어그러진 우리 집사람 드디어 이제 팔자 한번 고칠 타이밍이 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청빙이 저를 유혹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누굴 붙잡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은밀한 이야기니까. 또 교인들이 알게 되면 마음을 다치니까.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준 것은 주변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이 욕망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시잖아요. 너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 앞에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말씀이 야 사도는 결박과 환난 받으러 올라가는데 나는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동기에서 지금보다 목회 환경이 훨씬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쓰레기구나. 이런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부패, 못난 모습들이 막 너무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 붙잡고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겨냈죠.
2: 저희 부부가 상당히 많은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해본 거 없죠. 제가 내적 치유 전문가로 나름 또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기법을 동원해 보고 또 싸우고 나면 또 혈기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러면 또 집사님 갖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뿐이고 그때 이거 참 낭망 이게 정말 너무 낭망이 오더라고요.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0: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이게 갈등이 오래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은. 그러나 이 말씀만 붙들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그냥 외우고 선포하고 붙들고 그러고 다녔어요. 난 1년, 2년쯤 지나니까 저희 부부가 싸우질 않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너무 화목해진 거예요.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아,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저희 가정을 보면 너무 지금 행복한 가정을 볼 때마다 이건 내가 뭐 배워서 한 기법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집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작품이구나.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그 말씀이 저희 가정을 완전히 치유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1: 능력이 말씀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새 목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성령의 검 없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지니고 살 때만이 나도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전신갑주 세 번째, 성령의 검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박 목사님부터 네모 안에 뭘 넣으실까요?
2: 네, 날카롭지만 살리는 겁니다. 아프잖아요.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살리는 검이다. 네, 죽이는 검이 아니다.
3: 성령의 검은 나에게 영혼의 대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이 고장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그쵸? 안 나왔어요. 설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수술 5분 하니까
4: 바로
3: 꾀꼬리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그러지고 무너져도 우리를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그 도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성령의 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도록 정확한 말씀을 떠오르게 생각나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1: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다가온 말씀 무기를 잘 챙겨 들고 끝인사도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5: 최고의 검 말씀으로 사탄마귀 다 물리치며
6: 하나 되는 시간
7: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일 골짜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산을 올라야 하고, 만일 산 꼭대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가 추구하는 바라면 눈을 감고 생각하라.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란의 말.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스름 무렵 정원아 밥 먹어라 부르시던 어머니, 학교에 같이 가자고 같이 놀자고 친구들도 내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린 이름보단 누구의 엄마 아빠로, 누구의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직함이나 역할로 더 자주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5월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로, 부모로, 아내와 남편으로,

돌아보면서 살펴야 하는 그런 5월을 보냈는데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 어떨까요? 제 이름 부르며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저녁의 새처럼 우리 마음도 편안하게 이 시간 쉬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정원.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불만이었죠. 근데 커서 불러보니 이 이름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정원. 여러분의 이름, 이제는 예전보단 좀덜 불리지만 그래도 그 이름에 담긴 부모님께서 뜻을 갖고 지어주신 그 귀한 이름, 조용히 불러보며 또나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오늘 저녁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곡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에요. 사랑 이야기.

너는 아느냐 이어서 예라머십 앨범에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셨고요. 러브유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면 아버님 생각이 더 난다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존재가 컸으니까 모일 때마다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하연이에게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진아가 불렀고요. 꿈이 있는 자요 하연이에게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CBS All For You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듣고 계시고요. 오늘의 선물입니다. 이어지는 곡이에요. 박요한이 부릅니다.

화교한 오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베의 시부른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이었습니다. 후야마미님의 신청곡 한이의 목소리로 들려드리죠. 행복.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그 전에 김명식이 부른 그 이름이었습니다. 0702번님의 신청곡 새힘 얻으리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날씨도 후텁지근하고 습기도 많고요. 연휴 지나고 쌓인 일들로 힘든 여러분께 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힘 어드리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곡 1부 끝곡입니다. 감사로 금은혜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듣고요. 잠시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러브가 부른 시선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3148번님, 부모님의 응원, 형제들의 응원, 그리고 현우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응원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지선이 부른 감사 신청하신 것 같이 들어요.

3148번님과 함께 지선이 부른 감사, 그리고 이어서 김형미의 목소리로 길을 만드시는 분 들었습니다. 99마리 양 신청하셨어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잔치공동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잔치 공동체 99마리 양 들으셨고요. 뽀그레미님이 광고를 올리셨어요. 방송에서 특정 제품이나 특정 상호를 가진 광고는 안 되지만 이거는 특별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 대전 막내 이모님께서 냉면집을 인수받아 오픈을 하셨는데 대전의 해주냉면이래요. 여름엔 냉면이죠. 대전 지역에 사시는 우리 당양로 가족분들 해주냉면 드시러 가보세요. 먹어봤는데 진짜 이모부의 고집에 한우 육수로 맛이 제대로입니다. 아니 대전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부러라도 가야겠습니다. 해주냉면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메모해 두시고요.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시원한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시원한 걸 자꾸 그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곡 바다로 가자 함께 할까요? 위 러브 앨범에서 듣죠.

바다라는 단어만 들어도 시원해지지 않으세요? 바다로 가자, we love, 또 바다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홀리원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CBS U for You,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중현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living hope.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어서 전은주가 부른 하루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치유의 노래 주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치료자 예수 광민희, 홍희석이 함께했고요. 김도현이 부른 성령이 오셨네. 그 전에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소영의 목소리로 찬송가 79장 들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5: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몸을 쉬었다. 쓸데없이 몸을 일으키거나 서 있지 않았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려던 제자들은 정작 겟세마네에서 잠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며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 지금 우리도 성령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주의 옷자락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 이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 진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 함께하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주호의 음성으로 포항 아트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풍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했습니다. 유풍길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환우들을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성함을 다 거론해 주셨고요.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의 빛 은혜의 강물 넘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청해 주셨습니다.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2262번께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청해 주셨습니다. CBS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라니 문자 주셨습니다. 어려워져만 가고 무력해가는 저에게 우레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으며 이루어야 할 일이 넘치나이다.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용기를 달라고 드리는 기도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유해피봄님께서는 5월 28일에 국가고시가 있어요. 공부한 거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공부한 분들 모두 합격하소서 하고 보내주셨나요?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십시오. 프리지아님, 이른 새벽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남편을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님께서는 사랑의 종소리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나요? 손수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역시 조이포유에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최인혁의 찬양 나는 너의 하나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딸기바구니 님께서 신청하신 아 하나님의 은혜로 AJ 워십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샤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문을 엽니다. 브라이터 데이의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어노인팅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오늘은 어쩌다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지친 모세를 위해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질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명된 자 중에서 하나님 장막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여 그들도 진영에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대해 제대로 깨달으면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주의 영이 임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왜 장막으로 나아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70인에 속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성령님이 어쩌다가 실수로 강림하신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엘닷과 우정이라는 뜻의 메닷이 모세의 짐을 나눠질 70인 중에서 꼭 필요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0: 크로스웨이 성기합창단의 곡으로 이 세상 풍파심하고 보내드렸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노성희의 노형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불꽃님이 한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돕는 지체들 6명과 함께 도쿄에 여행 와서 인사드려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이곳에서 내매기 찬양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남은 일정 위에도 동행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여행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지금 행복하게 기쁘게 여행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풀꽃님 잘 다녀오십시오. 휴대전화 뒷번호 6116번께서는 제가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6116번님의 건강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안 좋아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지난주에 아내와 아들 제대 기념으로 여행 다녀오셨죠? 행복한 기운 가득 담고 돌아와서 기분 좋게 출근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고다르크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방송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청취자분들 하루 위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지선의 충만을 정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신예수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죠. 이은수의 찬양 기도는 놀라운 것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여기엔 물이 없고 다만 바위뿐. 바위는 있고 물은 없고 모래길뿐. 이 길은 꾸불꾸불 산속으로 올라간다. 이 산은 물이 없는 바위산. 물이 있다면 우리는 발을 멈추고 마실 텐데, 바위 틈에서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희뿌연 앞길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대 곁을 걸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다.

T.S. 엘리엇의 천둥이 말한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수를 지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푸른 동사님 병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다고요. 계단에서 굴러 두 발목을 다 다쳐 수술한 후에 지금은 재활치료 중입니다 하셨고요. 더 시급한 것은 딸아이의 예비시아버님 상견례도 못했는데 지금 대동맥 파열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박호용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하늘 아래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푸른 동사님도 크게 다치셨는데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희망이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최유정의 찬양으로 듣고 싶다고 하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LT방님께서도 같은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제니 1004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돌보시는 17분의 독거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참 대단하시네요. 아, 훌륭하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 청해 주신 곡 오늘 끝으로 전해드릴게요. 함께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1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어딘가를 한가롭게 거니는 일, 산책,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말입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반려견들은 그 말을 어떻게 잘 알아듣고 신나게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바라보곤 하죠. 누구에게나 좋은 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산책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길이 막힌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도 선뜻 발걸음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아갈 길을 위해 길을 닦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Walk by Faith, The Out of the Gray의 노래죠. 아우, 굉장히 오래된 노래,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이 좋은데요. 노래하는 분이 두 분인데, 두 분이 한 부부이죠.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유, 이분들도 지금 오래되셨네요. 나는 믿음으로 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이런 가사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노래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의 이야기들, 고마운 이야기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같이 듣고 싶은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 글로 신청곡, 기도 제목, 고민 상담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브룩 리코드, 브룩 리코드의 킹 오브 킹스. 이 노래는 우리도 많이 번안해서 부르는 노래죠. 네, 처음 부른 가수. 아, 노래 아주 그냥 잘 부르는 가수네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 잘 어울리는 노래였다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CCN 캠프 이어갑니다. 소망이님께서 건강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완전히 완쾌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힘들 때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아, 참 건강이라는 거. 사실 정말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건강검진하다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걸 발견해서 정말 그 한 1년 동안 같이 수술하고 또 회복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딱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야, 진짜 평소에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평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정말 어르신들 말씀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힘든 것도 있지만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니까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건강을 잘 살피면서 우리 주신 몸을, 우리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잘 돌보면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 님께서도 사연 주셨어요. 찬양을 듣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조이포유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이포유가 24시간 크리스찬 음악만 쭉 나오는 정말 CBS의 정말 CBS 같은 방송이죠. 음악 FM에서는 팝송도 나오고 가요도 나오고 표준 FM에서는 시사 프로그램도 하고 또 가요나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밤에 CGN 캠프 같은 찬양 프로그램이 표준 FM의 자리 한쪽을 지키고 있는데 레인보우 앱에서 만나는 조이포유 채널은 하루 종일 아침도 저녁까지 심지어 밤에도 네, 찬양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살짝 틀어놓고 계시면 위로가 되고 또 함께 나오는 음악들과 사연 사이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되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힘내십시오. 마커스 워십의 노래 듣습니다. 소진영의 인도로,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경쟁팀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같이 오랫동안 활동해온 어노인팅의 노래도 이어집니다.

어나인팅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마커스 워십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들은 각각의 팀의 원곡은 아니죠.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찬송가에 있는 곡이고, 선한 능력은 독일의 노래를 번안해서 부른 곡인데, 뭐 다들 각각의 그 팀의 색깔을 살려서 또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그 감격을 잘 레코딩에 담은 녹음인 것 같습니다. 또 예배팀의 음악을 들면 사실은 그 현장감을 위해서 박수 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음악 감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아, 음악이 좀 잘 들리면 좋겠다 싶은데 또 이렇게 또 우리 그때 예배의 열기, 예,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라이브 트랙들도 라이브 레코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편을 더 좋아하시나요? 알고 싶습니다. 평촌 다인이 할머니 오셨어요. 성우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듣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느껴진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아, 그럼 자주 들려드려야겠는데요. 네. 선한 능력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또 많은 가수들이 불렀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절한 때에 들려드릴게요. 신영규님 오셨어요. 샬롬 성우님 출첵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비 오는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수요예배, 또 수요기도회, 또 어떻게들 한 주의 중간을 건너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유초록의 노래 듣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까 소망이님 신청하신 곡이죠. 함께 듣습니다.

우르르 워십의 주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 그리고 그 앞에는 크룩스였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유초록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세 곡의 노래 이어들었습니다. 우리 크룩스, 참 우리 CCN 캠프 애청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팀 중에 한 팀이죠. 예. 무엇보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성 이 중창의 매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각각의 그 솔리스트 실력들도 엄청나요. 정말. 예, 다 교수님이시고 막 솔리스트고. 근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화음을 맞추는 것도 너무 멋져요. 네. 크룩스의 모습 궁금하신 분들, 네, CCN 캠프 유튜브 채널 오시면 캠프 초대석에서 정말 멋지게 부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초대하고 싶은데, 아, 크룩스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자, 박성호의 CCM 캠프 수요일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좀 예배팀의 노래가 많이 나갔죠? 그 기세를 이어서, 그리고 찬송가가 좀 많이 나갔어요. 네. 그 기세를 이어서, 피아워십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브릿지 임팩트의 강렬한 음악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찬양합니다.
1: 브릿지 임팩트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멘. 힘찬 인도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 박성욱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와, 오늘 뭐 몇 곡 안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2부에도 더 좋은 노래 쭉쭉쭉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 나온 노래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가 많이 있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그냥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는 하트들이 모여서 CBS 뮤직 차트 주간으로 발표하거든요. 네, 가요, 팝 그리고 CCM 장르를 매주 집계해서 여러분의 하트를 집계해서 순위를 발표하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CBS인데 CCM 쪽에 하트가 많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손재석의 보혈 메들리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격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오래 참는다는 실험

0: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며 격려를 영혼의 산소라고 칭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충한 자는 큰 것도 불충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장로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 직원들이 오늘 뭐 커피도 좀 쏟고 종이도 떨어져 있는데 그냥 두고 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젊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임원이시니까. 그래서 자네들은 왜 그 휴지를 안 줍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목사님이 그렇네요 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아침에 책을 읽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귀하고 좋은 일이죠. 어느 날 제가 그 부교육자를 불렀어요. 여보게, 새벽에 책을 읽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자네 혼자서 사무실에서 책을 읽는데 불을 전체를 다 킬 필요가 있는가. 스탠드 하나 키고 자네 책상에서 책 보면 안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게 보이면 자네는 담임이야라고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거는 잘할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는 사람, 그게요 작은 일인 거예요. 어떤 모임에, 구역 모임에요, 늘 이렇게 성실하게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해요. 그럼 구역장님이 걱정할까 봐, 구역장님 제가 여차저차 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참석 못하겠어요, 다음에 참석할게요. 또 가다가 늦으면 구역장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한 10분쯤 늦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일, 작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일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놓칠 때가 저나 우리 모두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내 건강, 내 지식, 내 영혼, 이 작은 일이고 내가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이 모여서 큰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은 나 자신이고 가정이다. 우리 교회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가난한 교인이라 해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순례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성해야 될 것 나 자신이에요. 충성해야 될 곳 나 있는 가정입니다. 충성해야 될 곳 내가 있는 직장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충성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 내 가정, 내 목사님, 내 교회, 내 나라 있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입니다. 내 교회 정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교회 있으세요? 행복한 분이십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 삶 가운데 넘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CBS 문 밖의 길들이 다 당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주인이었던 많은 것들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던가. 이병유 작가의 끌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욱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 고민, 상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2부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가 준비됐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오늘의 뉴스 CCM 바로 만나볼까요?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 노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새 노래는요. 1000번째 프로젝트에서 합창 버전이 또 나왔네요. 그럼으로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어떤 곡일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누가 노래 불렀을까요?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000번째 그럼으로입니다.

오늘의 뉴스 CCM 새 앨범이었어요. 그럼으로 1점 문제 합창 프로젝트의 이제 마지막 곡이라고 하네요. 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토대로 용서와 사랑, 감상과 찬양의 시퀀스를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뭐였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네.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세 사람의 성품을 알려주는 곳이죠. 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그리고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오우, 좋은데요. 피아노 한 대의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합창 너무 좋습니다. 많은 성가대에서 한번 참고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원 사이트에 보니까 각 파트별로 소프라노 파트, 엘토 파트,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 그리고 연주 트랙 이렇게 발표를 같이 해놨네요. 오, 좋습니다. 오늘의 뉴 CCM 함께 들었습니다. 라니님께서 샬롬, 이 시간 지하철 타는 건 처음이라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요. 집에 가기 힘든 밤입니다 하시면서 새롭게 하소서 주영은, 박유한, 안수지, 연희엘, 송지은이 부른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일상과 다른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타면 와,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게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네.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는 걸 보니 아마 서울 2호선 뭐 그쯤이 아닐까 싶으신데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쁜 나나님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성격이 많이 소심해서 오늘은 출근요 하셨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 뭐 소심하셔도 그냥 인사 나누는 거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네,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다자녀 아빠 최병훈님께서 요즘 늦은 나이에 AI 공부하느라 밤 늦게까지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힘들지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하나 해도 될까요? 크리스탄의 홀리 포에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AI 공부하시는군요. 어떤 거 하시나요? 뭐 프로그램 짜는 거, 아니면 뭐 영상 만드는 거, 아니면 어떻게 자동화하는 거? 아, 궁금합니다. 저도 AI 서비스들 몇 개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영상이나 이렇게 그림, 이미지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해서 제가 앞으로 하는 그 조이포유 콘서트 포스터도 AI 서비스로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은근 재미있더라고요. 네. 무료 버전도 재밌는데 유료 버전으로 하면 얼마나 일이

잘 될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박유한, 안수지, 연희엘, 송지은이 함께 불렀습니다.

박요한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이빅밴드의 연주, 지선의 목소리로 행복 같이 들었고요. 소나무님께서 신곡도 많이 많이 틀어주세요. 여기서 은혜도 받고 배우거든요. 사역자님들이 준비 찬양하실 때 처음 들은 곡들도 있더라고요 하셨어요. 오, 신곡이요. 네. 제가 뭐 2부 시작할 때 뉴 CCM 새 노래 소개하는 코너를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새 노래 바로 소개해 드린다고 여러분이 그 노래를 너무 좋아 막 이 노래 진짜 최고야 막 이럴 수는 없어요. 그 노래가 이제 좀 익어야 되죠. 시간도 흐르고 많은 분에게 다 알려지고 소개돼야 되니까. 너무 또 신곡만 하면은 나 이거 방송이 너무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제가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싶은 노래. 이 노래 들으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하긴 이렇게 찾아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늘바다님께서 기도 시간에 음악을 찬양이나 음악을 그냥 틀어도 될까요? 피아노 반주 말고요. 혹시 기도하시는데 성도들에게 방해가 될 게 염려가 돼요. 제가 담당이라서 기도 음악 선곡이 좀 고민이 돼요 하셨습니다. 오, 방송실 봉사하시는가 봐요. 그쵸? 네네네. 그러시구나. 아, 글쎄,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연주곡, 좀 잔잔한 연주곡들, 찬송가 멜로디를 크게 막 바꾸지 않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뭐, 옛날에 보면 뭐, 묵상 기도용을 위한 피아노 연주, 뭐, 묵상 기도를 위한 기타 반주, 뭐, 이런 앨범들도 있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반주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매번 찬양팀한테 연주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또 찬양팀 식구들도 또 개인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연주 마치고 정리도 필요한데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유튜브에서 이런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만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이렇게 그 중간에 광고도 팍 안 나오게 잘 세팅된 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주중에 한번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영상들 몇 개 확인해서 예배 시간 이후에 기도 시간에 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CCN 캠프에서 소개해드리는 노래 중에서 이 노래 좋은데 하는 것들을 아주 볼륨을 좀 줄여가지고 볼륨을 반의 반쯤 해가지고 이렇게 틀어놓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다른 분들은 교회 예배 마치고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송실 봉사하시는 우리 분들 네. 각각의 아이디어를 좀 보내주십시오. 홍의삭의 노래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세계.

예라모십의 준의 아버지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게시판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쭉 보는데 예쁜 나나님께서 제 노래 안 나오나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빠뜨렸지? 했더니 예쁜 나나님이 전 여기 방송이 참 좋아요. 시간대도 맞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소양의 노래 아무거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군요. 아, 제가 이걸 놓쳤네. 소양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를 제가 못 찾았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듣는 시간들 이렇게 함께 듣는 시간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실 이 시간까지 깨어서 있을 때 우리 대부분 사람들 지금 다 막 이렇게 자기 전에 유튜브에 뭐나 볼까? 뭐 OTT 하나 볼까? 뭐 이럴 수 있는데 레인보우 앱 또 라디오 켜서 음악 들으면서 필사도 하시고 또 하루 정리하는 일기도 쓰시고 그렇게 시간들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곡 바로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소양의 노래 중에서 Amazing Grace가 있어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었죠. 그리고 크리스 탐리의 노래도 같이 이어서 들을까요?

크리스탑린의 홀리 포에버 아까 신청하신 곡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 비오는 수요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수월하게 잘 건너왔네요. 이제 오늘 마치면 내일 목금토 그리고 5월의 거의 마지막 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5월 한 달 돌아보시면서 우리 좋았던 일들 또 마음에 남는 일들 잘 기억하시면서 또 5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6월을 또 기다려야겠죠. 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5월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힐송 워십의 야훼 그레이트 아이 엠 이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잣대와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작정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이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가 아닌가는 내 사랑을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상승하고 그러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이다. 이서희 작가의 관능적인 삶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

0: 전운주가 부른 소원 오늘 첫 곡 전해드렸어요. 함께 나눈 시편 20편 4절 말씀에 아멘 하신 이윤주님 샬롬을 비롯해서 아멘 축복합니다. 하하호호님 삼남매 아빠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어제 도자기 물레 수업도 잘 다녀오셨다고 태연님 금방 인사 나눠주셨고요. 마운틴 사나님도 샬롬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이병희님 축복합니다. 이종란 추억님께서는 실내 습도가 많이 높네요. 찬양의 힘으로 힘차게 달리고 싶어요. 서혜종님도 샬롬, 블루딱따구리님, 오케이빈미나님, 이은주님도 손은 들어주셨어요. 자, 이 밖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또 전해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봉 기장이 내 한 가지 소원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전해드렸습니다. 난초님께서 사랑합니다 다섯 글자를 남겨주셔서 아니 앞뒤로 보통 하트도 조금 찍어주시고 신청곡도 써주시고 하는데 사랑합니다 다섯 글자 그런데 생각해보니 뭐 더 필요하겠어요. 프로그램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들려주신 오늘 이 첫 말씀에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로 답하려고 찬양을 준비했어요. 양아인이 부르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딱 저는 사랑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조금 경쾌하게 밝게 그리고 김대환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라는 곡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서귀포 시기님께서 오늘도 감사히 잘 듣습니다. 아비가일님 수요일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모처럼 집안일 이것저것 하고 업무일지도 정리하고 출근 준비합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네요. 이달 업무일지 정리라고 하셔서 좀 부지런히 그쵸? 수요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다섯 손가락 5월도 아 정말 너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빨리 가는 것 같은 아우 속상해 똑당해 하고 싶네요. 자, 신청하신 곡도 일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곡으로 들을까 고민하다가 준비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곡이겠죠. 7488님 대구에요. 교회 경산에 다니고 있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특새를 하고 있는데 챌린지로 목사님, 장로님, 교사분 모든 부사들이 소문에 나건 챌린지 이어가고 있어요. 재밌으시겠어요. 또 특세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답니다 하셨는데 어제도 저희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전해드렸죠. 요즘 참 재미있는 챌린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 와주셨어요. 기도 제목 남겨주셨거든요. 강혜순 집사님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 부탁드려요. 이미진 집사님 대동맥 수술로 힘들어하시는데 통증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여기 중보기도 써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해봅니다. 신청곡도 써주셨어요. 폴라리스님께서 사고 소식에 너무 슬퍼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며 소양의 기도도 남겨주셨고 맞아요.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런 안전사고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항상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제가 늘 어디 오고 가시는 길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연을 쓰실 때마다 한 마음 나누고 있는데 정말 유가족분들에게 방송으로라도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의 마음 위로의 마음 담아서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찬양 양아인의 사랑합니다. 김대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라는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서현실의 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현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김대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양아인의 사랑합니다도 제 신청곡으로 쭉 이렇게 꼬꼬무 해봤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수아가 토요일에 있을 운동회 연습 중에 넘어져서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는데 빨리 회복돼서 토요일에 신나게 달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며 은영님께서 응원곡 한 곡 추천해 주세요 하셔서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어로 곡을 찾는 단순한 사람이라 아이 조금 더 머리가 그래도 예 응원가로 준비한 곡은 달리기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 또 있잖아요. 웨이홈의 달리기 준비했어요. 우리 수아가 잘 회복돼서 씩씩하게 잘 달렸으면 좋겠어요. 1등 하면 요즘에 그 아이들 그 팔목에 도장 같은 거 찍어주나요? 요즘은 없지 않나요? 운동회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참 예전에는 진짜 운동회 때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 많이 부러웠거든요. 저는 키가 큰 편인데도 정말 저희 친정 엄마의 표현으로는 땅이 꺼질까 무서워서 살살 뛰다가 꼴찌로 들어온다고 정확하게는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다고 그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간 꾸준히 해왔던 그래서 달리기를 참 못하는데 그래도 요즘 또 달리기 열풍이 불다 보니까 좀 달려볼까 싶기도 한데 무릎 관절이 걱정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살짝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또 마음이 확 꽂혔네요. 웨이홈의 달리기 준비하고 있어요. 4508님께서는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매제가 4시간의 수술을 잘 마치고 입원 후 회복 중이라 사진을 보내줘 축복송에 전달합니다. 두 분 활짝 웃고 계시니 참 좋습니다. 아마 그 병간호하시는 여동생분 그리고 매제 아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니까 너무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모습 보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회복 잘 되고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를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곡은 이금덕님께서 일터 YWCA 한미순 이사장님 척추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또 교회 김탁수 안수 집사님 오늘 입원하셔서 암 재검하신다고 합니다. 또 주님의 자녀가 자녀인 두 분 수술도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회복되게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또 웨이홈의 달리기 전해드렸는데 아, 운동회 이야기하니까 아 요즘 운동회 팔뚝에 도장 찍어주던데요. 우리 손주 팔뚝에 3등 도장 받았다고 자랑했어요. 천둥사님께서 은영님은 공책 선물 받으셨죠? 지니920님. 그럼요. 아유, 제가 달리기만 못했지 뭐 박터트릭 이런 거든 잘했어요. 운동회 때가 많이 생각나네요. 자,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6067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동생 전도사님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해서 정밀검사 하러 가는데 암이 아니기를 주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주 사랑 앞에 엎드려 라이브 워십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0: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김은영의 축복송 라이브 워십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다 와서 찬양해. 9858님께서 소중한 찬양예배 소식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찬양예배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예배 리더이신 하스테반 하용인 선교사님께서 독일에서 잠시 오셔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예배가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 꼭 시간을 내셔서 가족과 함께 많은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과 제가 느꼈던 경배와 찬양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유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소식도 전해드리고 찬양도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에베네셀 찬양과 경배, 에베네셀 하나님 마라나타님께서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셨어요. 예전에 예수전도단 사역 함께 하셨다고 사연도 써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엄지척 해드립니다. 제가 예담맘님 짤막한 사연에 온몸이 한 사방 1cm로 쪼그라들 뻔했어요. 은영님 목소리는 항상 저에게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정말 너무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은하수 구수롱님,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는데 6월 7일 주일에 전교인 참석하고요. 11팀이나 되어서 모두 열심히 연습 중인데 저희 8조. 8조 화이팅! 주 예수 내 산소망 이 곡으로 찬양대회 참여하시나 봐요. 자, 응원의 마음 담아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로 준비했어요. 저에게 힘을 주신 예담맘님 그리고 힘을 내셔야 하실

러빔 한부영 하나님의 시간 들으셨고요. 앞서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전해드렸습니다. 강수호 배우님 생일이시군요. 오, 5월에 지난번에 결혼 기념일도 있으셨다고 자축사연 보내주셨는데 또 생일도 있으시고 아주 5월은 잔치잔치 열렸네. 좋은 날 많이 맞이하시네요. 축하 축하 드립니다. 0601님께서는 허리치료 받고 집으로 가는 길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그만 공원 근에 앉아 흔들흔들 시원한 바람 쐬며 찬양 들으며 이 또한 너무나 감사이며 은혜입니다. 석균의 하나님의 위로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감사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김순주의 찬양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이어서 들을게요.

김순주,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김석균 하나님의 위로 오늘도 잘 참았다. 아, 이렇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찬양으로 우리 들을 수 있어서 왠지 그 유시님처럼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찬양의 가사가 마음을 두드리네요. 눈물 흘리며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김형미 길을 만드시는 분 역시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공주마마님께서 동생의 40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또 즐겁게 보내라고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곡으로는 행복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숨 쉴 수 있어서 오늘 하루가 주어져서 오늘 이러저러한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 손 꼭 붙들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의 끝에는 행복이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이가 부르는 행복, 주아랑님 오늘의 그런 행복을 또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후에 새벽 시장에 나가서 따끈한 두부 사서 시골 82세 되신 우리 엄마에게 다녀왔습니다. 아, 엉아 지난번에 언니라고 하셨었죠? 엉아 맞죠? 예. 저는 64세, 올 엉아는 82세.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소소한 행복, 삶의 감사겠죠?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그리고 한이의 행복 들으셨는데 역시 한이의 행복 찬양 가사에 다들 공감해 주셨어요. 자 오늘 끝곡은 Yours 준비했는데요. Glory and Praise, Elevation Worship.

워십,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인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염려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산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1934년 경북 경주 출생인 전재동 목사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후 195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재동 목사께서 한양대학교 교목으로 재직 중에 교직원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6장 3절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 이 찬송시를 쓰게 됐고 설교 중에 낭독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자는 내용의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1965년생으로 대구 신학교 종교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은 교수입니다.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걔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깜깜한 먹구름처럼 우리 하늘 위를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봅니다. 그 어둠을 거두기 위해 오늘도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들의 무심함 속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보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황화자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대학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신영옥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교회관이 바로 이 곡을 또 부르고 오니 행복했습니다. 한곡 부탁해요. 김명희님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요한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0380번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황혜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합니다. 고샘맘님, 아멘. 성령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댓길님께서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조영은님, 새벽 기도회를 향해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고요. 보라미님께서는 26일 교구 은퇴 재직분들 야유회 가셨는데 너무 덥지도 않고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녀오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예. 그리고 카멜로우님께서도 샬롬하고 인사 건네주셨고요. 작은성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샬롬규님께서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요즘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고 물질이 부족해 사랑하는 이도 떠나보내야 하다 보니 또다시 불신이라는 게 생기네요. 고난 중에도 주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샬롬교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뉴클리언스의 그런 사랑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산청바라기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도토리님께서 교회 헌신예배 때 부르기로 한 곡이라고 꼭 들려주세요. 김포교통기사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신청하신 곡은 영어로 된 곡이어서요. 우리말로 된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살아계신 주 명지 홀리 보이스의 찬양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샤론의 꽃 예수, 구현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드보라 메이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8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 8편은 모든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창세기 1장에 대해 시편 8편으로 화답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8편 1절의 찬송을 마지막 9절에도 동일하게 드림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찬송과 최선의 경배를 올립니다. 어린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사울의 원치 않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도망자로 살았지만 광야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에서 다윗의 고매한 믿음과 주를 향한 신실한 고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은혜와 인도하심에 먼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섭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0: 박종호의 찬양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들으셨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지구촌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꽃마리님께서는 지금 큰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연합회 여전도회장단 회의와 임원단 훈련이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일정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김영근님께서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온통짱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하셨고요. 제니천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다녀오시는 저희 어머니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늘이네요. 회사에서 장애인 청소 일자리 하시는 분들 모시고 하루지만 여행 가

아, 그런데 과장님과 주임님이 두 분이 답사며 음식이며 섬세하게 신경 쓰고 동행하셔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모쪼록 안전하게 힐링의 시간 되시기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낙천김용수님 반갑습니다. 엄마 같은 저의 큰 누님 건강 보살펴 주소서 하셨고요.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그레이스님 오랜만에 문자 드려요. 여러 곡을 적어주시면서 들려주시면 감사요. 새벽 찬양 찬송 참 좋은 거 아시쥬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들 가운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듣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소리엘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김정선의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보내드릴게요.

나의 시는 발견이어야 한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일 수밖에 없다. 길에서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어쩌면 이것이 나의 시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신경님의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박인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선명회 합창단이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0: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커피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숨겨진 욕망과 은밀한 동기까지도 다 아시오니 죄의 본성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해 주시면서 신청곡으로 우린 주를 만나고 어노인팅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오늘이기를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

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집에서 나설 때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를 챙겨뒀습니다. 며칠째 오락가락하는 비라서 금세 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우산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네요. 언제 비가 내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곁에 있다는 건 이렇게나 든든한 일이죠. 하루의 마음을 지켜줄 찬양을 차곡차곡 담아두는 이 시간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한가 봐요. 우산 하나를 비상용으로 챙겨들듯 찬송을 한 곡씩 귀와 마음에 담으면서 새 아침을 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들어.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비가 그친 출근길, 거의 직장 도착 직전입니다. 많이 흐린 날이지만 방송 들으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영호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 감사드리며 평안의 두 시간 방송 함께합니다. 데니보이님, 그레이스님, 다디단 참외 하나, 와 고소한 삶은 달걀 한 개, 맛있는 크로와상으로 아침상 푸짐하네요. 예, 맛있는 게 많은데요. 저도 생각나서 저의 개인적인 쓸데없는 이야기 잠깐 하자면, 이제 대부분의 아침 근무 동료들이 다 삶은 계란을 싸오거든요. 저도 그렇고, 계란을 매일 쌉냐, 아니면 2, 3일 거를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 보관하냐, 이제 궁금해서 제가 물으니까, 아니 이럴 수가. 저만 빼고, 그러니까 저만 냄비에 계란을 여태 삶고 있었고, 다들 계란찜기를 이용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샀습니다. 산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최근에야 이제 계란찜기에 입문한 늦깎이, 계란찜기 입문자고, 항상 저는 느린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도 남들보다 많이 늦게 사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제 삶은 계란 드신다고 게시판에 저한테 써주시는 분들 평소에 진짜 많으신데, 계란찜기를 다들 이용하고 계셨던 건지. 네. 이런 편리한 뭔가 문명의 이기를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요로요로한 신박한 편리한 기기들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예, 사연과 신청곡 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

별내에서 화랑대 출근하는 남양주 버스 82A번에 타고 계시네요. 전수진님. 유니스님, 샬롬, 맑고 투명한 여름빛 가득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뒷자리 1108 쓰시는 분은 성당 다니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몇 해 전부터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데요. 좋은 말씀 노트에 적고 찬송가도 들으니까 늘 아침이 행복하다는 사연 주셨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신성한 우리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에 저로 인하여 지금 청취자 게시판 예를 들어 글 10개가 들어왔다면 약 8.5개가 계란 이야기인데요. 아유, 제가 찜기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다양하시네요. 아직 이제 저만 이제 냄비에 계란을 삶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직 냄비에 삶는 분이 아주 많으시고요. 또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냄비에 아직 삶는다. 또 계란 찜기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해서 매일매일 쓴다는 분. 저만 아직 안 쓰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압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묵상에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고요. 5월 28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이클 W. 스미스의 Joyful, Joyful, We Are Oldie 기뻐하며 경배하세 듣고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죠.

얼마 전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인 선교사 부부와 예배를 드렸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남편 선교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차를 타고 63빌딩 앞을 지날 때 아버지는 앞으로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를 짓겠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세월이 흘러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아버지가 꿈꾸었던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 선교사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고 물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선교사가 되어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지 자녀들은 말없이 보고 배우니까요. 매일의 작은 헌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쌓여서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 두 선교사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언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무엇을 남길 것인가.

God is good all the times. 좋으신 하나님. 뒷자리 4031 시험관 시술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병원 가면서 동행해주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배아 이식 7일차예요. 아침 5시 50분에 눈이 떠져서 라디오 켜고 이렇게 듣습니다. 1차 피검사가 다음 주 화요일이라서 정말 하루하루 너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응원하고 정말 좋은 소식을 간절히 고대하죠. 몸도 그리고 마음도 정신도 힘드실 텐데 아유 2년째 정말 좋은 소식이 얼른 날아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협의님께서 Tell it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신청하셔서 잠시 후에 듣겠고요. 먼저 뮤직 아줌마님, 오늘은 유세미티를 향합니다. 미서부 여행의 마지막 일정, 남편의 긴 운전에 힘을 줄 수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신청해요. 넓은 들판을 미나님의 목소리와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예,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 이준학님. 오늘은 석 달에 한 번 정기진료 받느라 대학병원 외래 가는 날입니다. 17살에 처음 아팠는데 이제 30년이 더 지났네요. 건강히 지내는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밝은 하루의 시작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합니다. 주신 신청곡 When You Believe,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음은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준학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곡 오늘 1부 끝곡으로 띄웁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0: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검다우 파운트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내님, 아이고 어제 수고하셨네요. 시댁 어르신 모시고 고향 방문했습니다. 90세부터 65세가 막내까지 모두 17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요. 비가 오면 어쩌나 내내 걱정했는데 흐리기만 해서 참 다행이었어요. 모두 즐거운 여행이라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모든 일정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잘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요. 어제 날씨가 그랬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금세라도 뭐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는데 비는 오지 않고 계속 흐렸죠. 그리고 덜 더워서 다행이었고요. 캬, 90세 어르신부터 65세가 65세이신 분이 막내까지 17명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좋은 추억 또 하나 더 페이지가 쌓였겠어요.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이어가요. Pass me now,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남편과 한 달간 6시 출근하면서 미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자리로 돌아가 저는 집에서 남편은 지하철에서 듣게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5월 거의 4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패턴이 그러셨는데 좀 바뀌게 되셨군요. 안젤리나 쫄리 아이디 쓰시는 안민경님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고 안민경님의 남편분 성함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하철에서 잘 듣고 계시는지요. 방금 흐른 곡은 자니 캐쉬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끼 좀 전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으면서 좋으셨어요. 신정현님 프리지아 아이디의 이선양님께서 아 제가 성함도 왜 말씀드리냐면 청취자분 중에 프리지아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 되시네요. 후리지아님도 계시고 프리지아님도 계시고 이 꽃을 좋아하는 청취자가 많으신가 봐요. 이분은 이선양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임난옥 권사님께 미나님 자랑을 엄청 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건데요. 임 권사님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더 행복해 하실 겁니다. 예, 이선양님과 같은 교회 다니시는 임난옥 권사님, 임 권사님 지금 듣고 계세요. 예, 오늘 우리나라의 각종 쇼핑몰에서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계란찜기의 판매량이 급증해서 이게 어인 일인가 이러실 것 같아요. 일부에서 뭐 아침 식사, 계란찜기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계란찜기를 사야겠다고 말씀 주신 청취자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생활의 지혜 쓰지 않는 밥솥에 급속 취사를 눌러 이제 아침 계란을 준비한다는 어여쁜 자여님도 계시고요. 5시간 천천히 구운 맥반석 달걀도 좋다는 바람 내음님도 계시고 찜기를 알고는 있지만 퇴직 후에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하려 냄비를 사용하신다는 와 감사한 쭈님도 계시고 등등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가 담긴 아주 재미난 사연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다 천천히 읽고 있답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적들은 방해를 넘어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서 대비합니다. 인력을 재정비하여 백성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한 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신앙과 지혜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은 단순히 돌을 쌓는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일상과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힘써 지키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세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싸울 때 믿음이 더 빛을 발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46번째 묵상 기도와 동시에 해야 할 일

마라나타 뮤직그룹 오 God Our Help in Ages Past 옛부터 도움 되시고 시원한 바람에 살랑거리는 아침 향기님 네 오늘 아침은 조금 시원해요 그쵸? 해피썬님 출근 준비하며 듣습니다. 공공기관 2부제 오늘 짝수라서 차 가져갈 수 있어서 좀 느긋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신나는 찬양으로 기분 업되는 아침 고맙습니다. 디모테오님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게 돼서 처음으로 조이포유 채널의 2부를 듣게 되네요. 라디오보다도 음질이 더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고단한 출근길이지만 좋은 찬양에 힘입습니다. 예, 좀 전에 타미 워커의 Power in the Blood 좋으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 디모테오님 매일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2부도 들으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한이바람님은 이제 손주를 봐주시는데 손자 보러

서울 와서 좁은 집구에 혼자 살이하면서 이 얘기가 왜냐하냐면 이제 계란찜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잘 쓰고 있다 얘기하면서 사연을 주신 건데 아 손주를 봐주시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작은 집을 구해서 혼자 또 생활하시는군요. 예. 이제 그렇다고 또 따님 집에서 같이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딸은 편해도 이제 사위도 있고 서로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고가 많으세요. 대신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왠지 우리 따님이 엄마한테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그럴 것 같아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도 함께 박수치면서 이 곡까지 들었습니다.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라이브 버전. 부산 계시네요. 유승학님, 부산 광안리 비 그치고 와 햇님이 살포시 인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 제가 있는 곳은 비는 그쳤는데 여전히 좀 많이 흐리네요. 오기님은 광주, 전라도 광주이시겠죠? 5월 28일 목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His strength is perfect 남기면서 오늘 끝마치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금요일 아침 만나겠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흔히 이런 얘기 많이들 주고받으실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다시 말해 평소에 미리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딱 만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는 사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날 보내신 사역지요, 또 선교지라 믿으며 충성하는 사람.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길 바라면서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보리떡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약간 흐릿한 목요일 아침의 시작인데 그래도 비는 소강 상태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좀 차분해요. 순이님도 비 온 뒤라 거리가 깨끗하고 네, 시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 시원한 날 보낼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이제 비 그치고 나면 더 이제 싱그럽겠죠. 그냥 싱싱하고 녹음도 더 이렇게 짙어지고 굉장히 반가운 단비였을 거예요. 그 나무들한테 식물들 꽃들한테도 굉장히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한이바람님께서 매일 아침 필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채굴합니다. 마치 코인 채굴꾼처럼요. 어제도 복을 채굴했는데 오늘도 꼼꼼히 말씀 필사하며 찾아보렵니다. 좋네. 그치? 이 말씀, 바이블, 성서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게 이제 복의 어떤 창고, 보물창고,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윤호님도 아직은 좀 찌뿌듯하지만 낮에는 해가 난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눈앞의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샬씨와 함께 힘차게 출발! 남기셨고 행복마음님도 레인이와 함께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목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크고 작은 고민들 뭐 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오늘 이 날씨에 어울리는 곡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주나와 나 피처링 한부영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장나라 다 내게로 오라. Jesus Loves Me였고요. 김명식 피처링 헤리티지의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나와 나 피처링 한부영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페퍼민트님 샬롬. 네, 좋은 아침. 우리 미나짱님은 저는 오늘 초등학생 아들 체험학습 신청해서 아들과 함께 서천 국립생태원에 가려고 합니다. 어제 동생이 좀 열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근데 열나지 않고 괜찮아지길 같이 기도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밤새 괜찮았고 오늘 아침도 컨디션이 완전 좋습니다. 진짜 할렐루야고 잘 다녀올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야, 이런 날 국립생태원 이런 뭐 공원 이런 데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완전 그 정말 생자연 그 자체처럼 생기가 돌고 막, 예. 야, 이런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열도 쫓아내고, 예. 이렇게 좋은 아침, 좋은 컨디션을 맞이하게 됐네요. 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공기도 너무 좋고, 외출하기, 참관하기 좋은 날입니다. 김명수님은, 아유, 뭐 모기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사방 싹 열어놨습니다. 아주 굉장히 시원 앤 신선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환기해야죠 이런 날.

환기는 아시죠? 양쪽 창을 다 열어야지 바람이 이렇게 통합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쑥 훑고 맞은편 쪽으로 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좀 그치긴 했는데 그 바람에 섞여 있는 특유의 그 비냄새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 젖은 땅 냄새? 뭔지 아시겠죠? 흙 냄새도 섞여 있고 이런 게 확 코 속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차분해지면서 그 묘한 설렘? 이 그 비냄새를 좋아해요. 비 오는 날 사실 뭐 우산도 챙겨야 하고 좀 젖기도 하고 습도 높고 꿉꿉하고 좀 번거롭고 그렇지만 이 특유의 냄새, 비 냄새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을. 환기 잘 시키시고요. 변데렐라 님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로 아침을 열고 계십니다. 이한나님 며칠째 장마철처럼 날씨가 꿉꿉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방송 들으니까 또 힘나네요 라고 와주셨는데 그쵸? 몸은 조금 저기압이니까 그 비 올 때 그럴 때는 근데 우리 마음만큼은 예, 보송보송 싹싹 예, 부드럽게 잘 관리하고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지마미님도 와주셨네. 어제 파주 운정중앙공원에서 만난 금계국의 풍성함이 너무 근사했습니다. 주님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 한번 가보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여기 지금 국화가 많이 폈어요. 그치. 5월에는 뭐 장미가 일단 뭐 화려하고 5월의 꽃 메인이지만 장미 외에도 여러 지금 뭐 꽃들이 있습니다. 예. 예쁘죠. 금계국. 아, 이것도 한번 보러 가야겠네. 갑자기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클래식 화요곡이 생각나서 요곡 함께 듣죠.

프롬갓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였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아, 너무 경쾌하죠, 이거. 우리 푸르른 날님께서도 날이 흐리니까 몸이 조금 무거워지고 기분도 왠지 가라앉는 것 같은데, 아, 경쾌한 CCM 들으면서 제 마음도 가벼워지고 출근길이 가뿐해졌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그리고 홍의사기 하나님의 세계 앞서 클래식 콰이어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까문제님도 이제 1개월 된 우리 아기 맘마 먹이면서 듣네요.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남기셨고. 아, 1개월 된 아가랑 오늘은 뭐 하면서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방콕 집에서 육아하실까요? 이제 1개월 정도 되면은 산책도 좀 나가고, 그죠? 그럴 수 있, 유모차도 태울 수 있고. 아. 리스펙트 라이프 님도 비 오는 아침 조이포유 들으며 출근 준비하는데, 와, 오늘 선곡이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 비 오는 아침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 아,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감성적이신 분 같은데. 감사함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보낼게요. 라고 남기셨고. 사실 일주일 중 이제 목요일 아침쯤 되면 피곤합니다. 예. 좀 지치고. 근데 이제 주말권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오늘 아침 또 샷시 들으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환기시키면 좋은 것 같아요. 셀라702님도 아들과 함께 들어요. 오늘 초4 아들 학교에서 에코센터라는 곳에 가는데 좋은 날씨 주시길이라고 또 남겨주시고. 아, 그냥 현장 체험학습 같은 날인가 보네요, 오늘. 이번 주에 많이들 떠나는데 뭐 수련회, 뭐 현장학습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한홍재 이 곡 듣죠.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혼자 내게 주신 것에 어보다 지금의 모습이

찬미월십의 오늘도 내일도 들었고요. 진아의 목마른 내 영혼,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까지 세 곡 들었고, 우리 샬롬 고은강님 서드베이스의 진동 신청해요 남기셨고, 우리 주영님도 돌아오는 토요일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사랑부 40주년 기념 봄소풍이 있습니다. 남이섬 가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서드베이스의 진동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두 분이 청하신 곡 1부 마지막 곡으로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재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